0: 爸爸 로데비치 카바모 겸나 네츠 메베다시 바바 뛰다 탄도 쪼 차고도 쓰디 얀데 제조 치기 뛰다
1: 띵원에 차고 지 조지
0: 니슈디 레스나 바바랑게 아쥐아 나주 살람기 츠모 아자데 제비나 템베 겸 메베 소스기
1: 템베 겸 네모 겸베 소라스도에
0: 응
1: 天不叫你们也别说了去呢让给我去呢这句话嘛是除了嘛别啊前呢欧阳给大姐克拉拉姐等几年别啊其实欧阳哪里用对面呢我拿着的给去了三个三个今天这个是吧有些欧阳给用嘛是
0: 跟这些呢，你欧阳了，打字去过是吧？爸爸，等一下。哎，让个阿爸，闯不着。先把到让个新郎给这忙不急，阿妈写一个是吧？爸爸，我的铃声我心急，若你是这样主意，我你自动要我去呢，你们都。
2: 操完给你买吧，爸爸，明天来整嘛是？既然你这不是来有咋？跟去年偏最来多钱票嘛是？
1: 嗯，
2: 那你老兄弟样子卡最给力。一年爸爸给你充电的十几元就是不？一年我的铃声，搞到这样一，退出人茶。老兄弟。
1: 抢死个，卡最个也苦个穷样嘛是，谈得老多把来对，老个穷穷细节，心里是。哦，欧阳，原地预备嘛子，就这个联系联系的，从南街买干了，娘们穷穷人，家会上是个点这嘛着，欧阳给让是个点这所中。

0: 와용시.
1: 이네 봐봐. 나랑아라 이치 탁럽네.
0: 어. 랑가 아메 광다 니고디 물버게 부이가 랑게 싱그이. 아.
1: 니 싱그이 겁리 녀도 엄청나 찌메게 그이다. 나도 더 가니 워스.
0: 뭐라게 개부현이 싱그 맞지. 뭐라 年过高了, 过度是下不得啊, 我不接不接。 그러지, 뭐라게 我不接不接, 你谁呢? 你谁不得啊? 哦, 可供比是个的, 全面忙的, 现在我不接了, 可供不求。 接了你, 뭐라, 만年过呢, 我别拿出路呢, 我年过顶的行为, 可是, 我不接不接, 你谁呢? 出卡感动呢, 我不接错误着吗你们看两个前年我打广大的你给不起我去哭我不接没接我那年年我那老弟我是多亚面的年欧阳了老子前了我不接别死 让俺们能去可对你我不接了你也不爸爸让给我不接咱欧阳就生不得生不得啊
1: 你这个老年是多多严别姐<笑><笑>

스몰링게 종캡로 하나로라 제릭레 망고 싶지도라 다디나로 토야 망쉐디나 즈 튀긴소에 나로 응고 취하시메베 다 지게 더네 희는 끝스 슈고라 미망체에 레양 폭르레 슈길 데시나다 빵가 촉도도

스마링게 좀 캡으로 가나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 도와 추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스왕링게 간주 중캡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척도 도가라 추치디 나가지 지게 터네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체는 추당보다 장부여는무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주 중캡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부여 비천고리라

도미 베팅 칸스 도알 베팅 칸스는 지게 돈에 쇼우 시고와리 지린 나로 베팅 칸 양운에 꼬부르 발 다 대야 야 니스 게베 그 특지 다 소스 가비 윤거게 베팅 브랜드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가나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초다 치제 유유던 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이는 가지게 토네 이는 화도

0: 김주 타 인지 체리 민의 최급 타 렘부장세 체바 년가 유럽 체바 소 체바 타 뒤송 체진 냠주 타 냠지 렘부 뒤에 뉴진 체외 조롱나 로급 레든 야부 비투바 지괴비 문진는 그 유바시 샴라 선주루 도뒤 카지 지로나
1: 니뒤 금니베 수리 규시타 면탄 심주키 계지 리숑 조린 촌도 하사르 초시 인지 타자미 몽귀소 치게키 칠레 캡투타 대신 게난키 켄와니길하 냠토 좀니 비루 면제 균진타 면탄 규제 심주테 비리딩 섬나무시 서용외수 비루 수리 면탄 심주디네기 고창 외워치버타 베기 면탄 군두 체무 퓨짐 치베 제고 초부시 니투 Lobzun ki kub dobchin ki tan cham gyu ti zhong khur da xiebe mianba cha jin ki ji pian wen gen mian ju nying ti sa si ki che gu nying ti chong ki chak yi chue ki mi se gan ye yue be jik du nying gu xie xu di ne su biu shi. Zhejiang ta, Shandong, Anhui so ne pe be lobi gen be ming ne di ka ki chi le kian wang ki yu ti gen mi se gan ye yue be gen guen ta ta gu rong mang cho le rin mi to ming ne yi xir ta ming ne mian ju de tang gu ki xie chi lu chi so ki ji pian che gu biu shi. 七列草别,宁这重给人给忙错了,比例面具也学不出不满些。结果比喻图陆地谈,拉在组织所前年,宁提西林面具女巴切入主角,吞金家一不是。第六寸图,那就重给人给色布托为名些撒控了西措年,色布托归给这里提,撒推天天行着列批给端别地为卡巧素纪念,在谈面子,着列。我猜解,西季间给前天催得马拉,
2: 昨天托归地切的,前天间给催得归古族不谈切记,色布托别,新界却康南,叠不切别拉在嘎追切别,色推天天行着列,比他狂皮追究,猛西颠不西,定居不西。你推,乌干三百日出入桥,酿土这边,哈斯松西边,绝团作为当给你们切过,哈斯重给给陆地谈,请给我讲解的狗别,真正康土别我谈,列狗给云学别列切别,推米给就。 切古尔修不是，场面真可以图大哥儿切不谈，本日真重谈，将为弟兄，切团年八日见了新年，努力谈，请领我讲解的狗儿别干念谈，谈归我讲解的狗儿别，别特冷静，巧要念写多千年，健康西边做准切不提，拉萨尔偏这切不特别，娘村儿什么穷又不是，你推，抢到重开，卷到重开。
1: 马当去抢到别本也准切记别行着别在内将大进程业务谈，总体用气象谈创建交送内容别行着盲错断绝团松将大难受一不是，将大听你与提给行着盲错给军电团给他作为卓越国库新年，出国考虑卡罗瓦塔八百年岁六千年规制切的在内了点内创新他给卓越团给准一不是，
3: 什么链接？听的平均三九年价，年终收藏。
0: 林姐呢？天天忙活，生就是看对了，就是真的给APP了，是不啦？
1: 三公借用。
0: 三公借用。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척준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기대 주소.
1: 지겨져라. 네게 시비. 주무디 다다 잡으면서도
0: 또 녀르도 왜?
1: 미디 협정시지도 이내 공제
0: 가지.
1: 용수를 지켜던 거 있으기. 지겨져라.
0: 네 신소.
1: 지겨져라.
2: 그 다음에 뭐 참고 처리도
3: 저도 소리

0: 新新的东西是哪里来的大少有事
1: 我这辣椒能行行对面多我拿了罗尼对的老赵上瘾了跟着我们就喝些哟家人你让了些吧可中也啊我拿了罗尼的你哭去爸爸
0: 이내 밥상 강아 켈링 후이다. 나를 로제 마디 준비이나 인심 명가를 용구다.

0: 샬라 나 암라님도 댄뚜뚜
1: 랑 암라 챈뚜 랑 암라 랑 디요타 탄도 랑기 락베칸리 요시 랑게 콘다 리시 마니 콘로 툴로드지 야오 슈시게부도 먼저 큰 럽뉴미에 봐 칸이스는 랑가 암라 랑글로 쯔거라 칼리님부 유베마체 닌다르시 툴로 뜻이 야오시 라게르지

0: 심다 제비.
1: 제자. 지망하자 헐다가 용출비.
0: 남다 먹어.
1: 小叶 심부차수나. 긴디슬럼니 봐.
0: 네. 你们做杨旭 听我, 俺做孙不敌, 过好几年这边永不能信义,
1: 听我有什么乐意呢, 永退,
0: 哪样,

0: 진보
1: 나다 빈조 세야라 라는 토단디 요마시
0: 지게 탄라
1: 탄다 즈엔 주 유자 지게 비다 그네 이바
0: 기란 지게 없이 갈세 남아세나 군세 마간세가 기란 거 줘봐
1: 계승이 대비 대비 디나네 진이 시죠 무유 님이 라고쇼부용하네 신디 기업지 소스세 와츠그 요지 이네 딩무 매브지다 두리암도 무 매브디 소스 모모지네 제거디 미신다르지 요요시 흠 군세 마간치게 하치오리 딜레 소소 네세 대부체 되는 거지 소스 가르치 위비 장미 신세지 대문 제베 레그 된조 간다 수업도 미해봐
0: 당도기랑 그가 도장 도체나 쇼기 네 로도 심부 이것도 제입시 미수용 아주 많이 길래 내가 신경 써야 돼 네 부만고 요리 쓰기 나 자우샤 신기 세입 신기 기랑을 라마 타베 내가 제입디 네 메시지 지니스 마시아
1: 된조 세제 닝부 하루 요리 디리니라 토그인 써야 돼 라고 처음에 된조 년 됨도
0: tanto ne tu dire cha sab shi nge kina li ge na xie ne xi yin ke xin ye ji mu di zu yo go chu na gong si cha zang zong ne ma do nge ju no di ju ne da ya mi du yi ne nga gong si ma ga jia cheng ge zu le me ba
1: song bu ru sa di ming zha nian da ke bian ji ji song bu jing sa di ming zha da ke bian ni ga guo ji song bu ta si ye di 这边捏了下明扎是我小的明扎了那我妈当不及这边了三不当捏的要这么及从巴子有的让听我跟这几面捏三趟去洗个月听我让给俺呀这边没有呢做到这里的女人要么是先有月这张捏当的过去的最有名度这张捏当的一年
0: 기변 세야디 조선 시야지 찍규 디 총배 발 세야시 이능에 드다디 단도 총부 지원에 삼균 등매 제장의 밀셰디 이지 제국이 계시 단다 마셰비나 지마 제와 삼네 그거 된 적이 요 마시
1: 하 랑게 녀무디 유명 따고야 두야 가정업 주스디 랑게 녀리스네자 年把的是你这个人 让给他批评这单呢, 不能看你结果这个人 赵家琪, 让我呢, 要给你穷米多, 他都不多去呢, 你都是对, 让从不贴不下去的家。 라는 물고 야나 모스고도
0: 기란 제비디 내 남야 제도 묘마시
1: 라가 원에 딘제 성부도 괴 가정 없이 마가 딘아 제자 라게가 개체 무슨 성부 있겠지 가인스다 라는 시지 원에 시에나 개변사디 가르리 라고 요마르비
0: 기랑가 숨 탁시 나다 강에 차슈 걸리샤 강인스 나게 기랑 차긴 신다 뒤도 접시

대기업 공감사 기란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이네 담냐 디제 조로나 교육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대응을 더 디니 떼네 정요마지 레젠 공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우니 리주 시아디 기존도 리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튀고요지 자자르 첸보 퍼버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슈로 첸뷰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슈로 주고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류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슈로지 디뉴르제 하장기 교보다 슈짜디 하장 치부요지 퇴부 인치 고급디니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겹주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위도데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유나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디게 초종 살라 뭐보 삽소 망외 차자 친부 법이나 지주 체거 요시 아과 주여디 차시 치고 주수 차자 법주 치고 지주 양스 튕고 요지 배자자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랑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시지리,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시군치와다 퇴마와 多数치와几个 개据点有지, 日据给 纽约特区 하江前部约자, 近年 DTM 创作다 熊람 삼보소 멍시지구 도로와다 급시리야 감카시에나 초롱베티 강유무여지, 니네이나디 추조스다 창단리야 주어동구유바마세 급제기 가제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트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아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추나로로 두수다 담자 망부 제우요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 야나 팅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 유사 차자 치부 법에 지에다 리주 튠이 요지 능주 디리 튠친 아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구 요지 계시 지구도 유비기는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지구기 쇼니기 토살 회고벌에 초슌도 피규 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누제 하장기 경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야 회도 마리 뒤종소 세번님제 남자 큐니 지구 마리 인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윤의 뒤 뒤도도 공주치우리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구이다 총례를 예산 수초부지라 대가 정주 튕구 제보다 야나 책임 육신 두단 세바 예산 수초기 예산 수두 유비베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윤의 뒤제 세부 수도 고리 정주 뇌지 빠르다 니시 딩규 유비기는 지레 개베 최도 인가 인지 제도지 리주사디 배준기 창자를 법에 주기 쓰시 뇌지지리 아딜 루부 정신 치워다 도수 첨부 요리 창매 계지 딘데 세브 니고버디 우주 첨부 튀나 토사르 추 제소 딘자 군기 쯔지르 쪽 지버디지

0: Only those who have the penance to do same thing.
1: 沈卫宗, 都真够了, 你也容不起我呀, 米其实。 교단매배 미디, 선비롭중래매배 띠르컵시리시야, 미디투비매마세 기행고야요마시, 롭중제주야디, 你也女婿这张시, 可对于你三岁那个别没多, 我查给来个情况시, 抵达切不起, 你也没自己容不下去的。 교수, 정루 리바체샤, 제시카바.
2: 지부, 나 소개했다. 요구.

0: 수청게 구쇼허라 투바 뜻디베오시 이네제지치바 카오요스기 더도 장고체제 계제 잠만 좀 뒤 라무구조체 지구야데 지스기 레로비게 수청게 가스니 럽사샤 팅외 허스디럽기 니뒤디 나주지지구스 챙겨서자 딩조야오시라도 수청다 조아약다 주시샤 지미케와고르디 코게 수청럼교시 구쇼허라 싱르 지미케와데 니입시라는기 샤게 지무티케제 동호 기주스된교
1: 顾秀和那个什么的马教男是我请不有戏其实马教男比的上个连着车里顾秀和那了人用我最想顾客去其实对这些图没多的苏苏连过去这些东西呀呀难道有吗是你也算了吧你来反书城的乐界桥段啊前三期书城有你卡接不是啊书城哎你家里这个是不是书城跟阿皮给点比的从下了狂出了个事情现在让咱们对啊
2: 哎，干了许多，我的洋洋是明伟的阿坠了，你当兵的。
3: 给他们一个人呢，是为从大南城马镇，土豆为小菜起的。洋洋，也瞧马镇。

0: 너부 랑 같이 나야 랑 챙대다
1: 지겹지라 뉴스에 근처 중요나 비라도 지금 이제 땡기지야 고대유
0: 아 지수불아 나 산주 주시리 초디 축세일베 비라도 지금 첫시 가서 쇠소 레그도 되듯이 나 치제 기라스 같이 해봐
1: 지겹지라 세이드 꾸난다 세이드 꾸에 차소나 기란 산주 난 흘려서 쇠야 여러 아
0: 지겹고 쇠소 용용아 야 정치 슈구 坐下，슈구 坐起的。
1: 感谢收。

0: 지겹슬라
1: 也得把他开门多
2: 야메나 지겹슬라다 깨치세 무랑아 주속중 준다
0: 쇼어 좀 다 돌롱라 되어시 네 다 대도 줄 미허도 여비나 너니 로회세 도 맞다
2: 대지
3: 장게 가스네 쳔비 네 고지 마데 배 급다 뒤지 취시 잠미 대주 봐 장게 가 주속중 남자 포즈 치이베
0: 디랑는 취시리
3: 现在人家特别的别姐姐
1: 你来胡大清晰 让给你最近的后面,
2: 当前呢马上你有这些喂那最近给通知的可能等个一出去搞到这些事情接着让给你搞到你不接接如果是钱的用途哎啊这哪有什么对吧天宇让给樊叔生去连个没有钱你的许多样钱的给给让走赶紧我这些搞不定樊叔生了拿不就是没有走谁那都是点对不对联系去
0: 喂，多少年让个生育母鸡，随便的给我打十个去的，老五打些家做小的，天价是不算小事，对住嘛些啊。嗯，多少年生育母鸡，让给你来得及。喂，洋洋，哦，洋洋，多少个啊？哦，东西，看来你们都亲戚生育母了，我那估计是的，运气蛮好极了。Miss。
3: 洋洋,让睡的。今天是几个送这边路过的卡拉丹,可是。空上的,刚才在内罗里,香港的内局国下切子,中国内队切点年时啊。切三空公的工作,我就今年是多啊。
1: Sudun Shunya Sama, Kwanga Samogi, Zumjibji, Jizo Jawada, Giga Jawagi, Sudun Dinjil, Nama Chimpina, Jigab Zumjiba, Mosmaja Majbe, Inyang Ajugo Chimpina, Rizit Sankata, Tasu Sanka Pomodun Zungaya, Zusiching Majbe, Sudun Dinjil, Nama Chimpina, Jigab Zumjiba, Mosmaja Majbe,
4: Ra
2: Gomuso, Semchilarba,
4: Gusha Dola, Kamsa,
2: Kamsa, Oh, Ganita Shela Chiwi, Gonda Tusuna.
4: 谁让学了铁图光木组光当俺联合于现在可对铁组呢光木组我念你怎么对学了光木组怎么打怎么对学比哼来死学过这样米地东巴地这吐了免死那么的了让车接地给东巴地来吐被联合学习米地当俺可这是我心里心里边可这是我心里边米地安西地将俺最出龙看了
3: 가리 미디 찬스 겹찬에 돈도상 체제단지
4: 탁시 다나 가시 체내 이제 당국이 차세 바스리도 이제 마다야 그리나
3: 이로 순대기 최신료 미나 신의 바스 때 오셔 돈도시 수수로 계세야지 결 냉에 제비나 럭큐 주규시
5: 세무고 좀 감사

0: 老局长给本周说的那最看那批呢偏最给表达上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제리비기 템보스에 모토 사용아
1: 리스
0: 돈도데 사지 가시무 손사 조스디 하레쇼
1: 리스 돈도 다수 최고야 가능이나
0: 레게메
1: 리스
0: 다시 되게
2: 다시 다시 다시
3: 무조
2: 없이 예시만 유다시 다시
0: 지금 봐 경외시에보다 지금 맞다 가시야 물류배 제우
3: 차자지 디제 비그지스 창문실 주제 맞아 내가 퇴바시 라시고 제이
0: 내가 퇴업체 오시겠어
3: 당시
1: Kinzo logo ni bu kha ki je logo sa ji mi sa ga ji ton do le mi sa sa yong mun shun ju ji gu ya cheng ji ju du bu ton do ga zong mun ne be ge ju wo zhi ba
0: logo ji shan da ma be a
3: che zang ji mu de ma zhen no liang ma zhi ta ju yi
2: ji de ma zhi ta ju yi da
0: ji ge shi la ge le ji du ton do ga zo kha la de ge shi yang ge le ge ji du tuo bu che gu be ma zhi ton do neng ju jian ma shi li
3: che zang ji
0: qing mei da
2: re qing mei qing mei ba ya qing mei da ya zai lu ju zai xu da
0: qing mei se 마찬가지죠.
2: 어찌?
0: 소금증라. 공개매지. 지부디 제례 소수고 예수.
2: 지게 팔라. 도지디 제나야 잘해 가린다.
0: 소금증라. 디스리. 기나비게시다. 도모모다. 디게 상 소주게 보삼초. 뒤주시라미. 마주자. 이자 가린베 그제야. 이게 시다게 심매. 내시 이마도 육쇼. 제마네 가게 제마시. 미상무 쇼 소능시 셰데비어 마삼라. 나야 디제 좋습니다.
4: 나스네 페리다 냠네 치드메 보마가 아주 팀만 먹고 제가 알려줘 미소 남자 먹고 입에 맞제 내가지 아니 망탁 줄이샤 계속 넘치모도 굽디 그시
0: 오웨 오 콘조 잘라도 저기 뒤 여자 되라 페링 살아 입에 주고 콘조 가시 키마 줘 보지마야
2: 요가 내게 리 주슈기
0: 자
2: 자
1: 통원 지켜도 시비에 삼대 육구 주비 요만님치비에 俺最近总起的李洋洋来教育时现在贴了几层小屋直播西摩多几个总之别命难俺就收拾别喂俺赶紧洗第一样过去多请了做一下第一样他不多搞到这女儿嘛是啊多做场面我让他们看见点事情我呢哎等到我让搞到有事了去哈搞到有事给做些年有事别我让两个搞不定这里就该搞不清楚别然后的我让他们心肝吃一点做
5: Kanchu mu ju, chim mendo a. Diya xie su tik ma ta.

0: 지금 숨질라. 레스키랑 강경이다.
1: 이다 이다. 얘기랑 강경이.
2: 이다 이다. 사모님도 이다.
1: 레스
2: 강이다.
0: 야야 돈도 연님도 같이 해피너. 제장치. 뭐랄 가로지야 매자. 요모는 매죠.
2: 야야 미트 제마시.

0: Ding
1: a zhu chong nam zhang shi. Ga le gen ki gu wei le ga, zhu jie dian ge zheng ma shi bie.
2: Le da jie di, de bian de gong di, na da mo zhu, xie mo de xing la bi. Gong di, la zhu ba de guo zhu.
1: Ke lan ta jie na shi hi. Ge la ke na la.
2: Ya zhu.
0: Ke la, ni ru guo xie.
1: 李索西 시다. 빠지 가지 못도. 팀원 아무 라기랑 게 우리 야우 지라디 사. 멍신이 제 처음부터.
3: 잘해 셰케지. 나 양양 갑유. 랑 파문이 쇼메사. 카르사디유네. 그도 대셔. 내랑 수죠. 나 저 나가 총총. 라는 시 흔히 곱디 저 유는 야우 쇼 봐. 이제 보고 야우 같이 끼미도. 포모디 베트 아메 초치리 카다무다라 람상 캉베 바스가 명치 우유스르 나 조직되다 미즈지 칼레기리 나 로숨주 소주레디 신의 총총 깨버다 이네 차스 뭐 깨고네 총총게 베트 남메 초치리
1: 아자라 계승아 지마 찬스 깨비히나 피조네 한국어 유스르는 용거시베
0: 디테일
4: 기라 망수다. 망수.
1: 아잘라. 망수다.
4: 네가
1: 시세 시고.
4: 기라 용수.
1: 오라. 기라 망수다.
4: 뭐지 망수다. 구슬 편도 없이.
2: 小范, 你領著我的, 要是打球子, 跟他咖喱卡斯。
5: 從下不用的, 你就對。
1: 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快去拿
4: 今天都说的呀。
1: 路是长的呀，我是多啊。他是新宇。
5: 我是现在干嘛到我身处？今天的这个东西大些，刚通完有啥？
1: 地方的年轻人不最偏向，正气硬啊！去年跟我做同学的那么多朋友去都嘛是，今天是来的巧了那些去都是谁？我连弄着我连去连去。
5: 可以嘛是，那可以省不多。今天咱来没啥事，就去同学那了。那么大几岁人不用叫我解释，第五年咱弄下不了的。是的，咱连啥不起个，非得从那个阶段。
1: 他能连到这边去做啥子啊？不知个连民都是现在最忙的，现在你领导还没给信呢，我连我连送最新的。他能俺非得了那边，连民啥不就没能写笔呢？心上大，说不起来多，连民啥不记了，我就这样的，可根本不会不会。我爹来接你们看现在了，我娘们过兴趣。 이내 내가 키랑 가고 튀는데 보신 채보다 교회에 조첩시 인구이치에 고추 태비이네 세세 능금이도
5: 막지도 스티미 예장라 페니로 소나크지도 스키스티미
1: 키랑경아 많이 가요 키주 오시고 마세키라 페이링 우지 마시게
5: 많이 가요 예 키주 수수에 부지게 라사스메
1: 잠시요
5: 데로가 강시도에 제대로랑 시다디 제뉴루 규톨 꾸여르베아
1: 탑도가 꾸여르디 세니 부추
5: 제나 가르인스 많이 가요 히오제 시외 숨게 장 시세 당사 임마라 시 시외 숨게 뭐 집시 좀 제마신 바 장 급도다 이내 렘사브지 모이네 급도마 신의 수치요 마시
1: 디니 신부유
5: 这个是那个啊，口水撇姐，从水泥不做小公公的，马上跳到地，解锁年底，起来是吧？可是社会中给让口水地运了，看得上，爹爹讲阿达用多一些用不了，俺是那费力的比赛要是。对他阿达就都要懂得把的，其他些的做好些，这些多年没力气做些多年，其他多年没力气做些多嘛些，接下来个出去其他地界。
1: 미사메이치트포시미시다게란코준티바나오당마시기제미르고오당통시이네치단게고오당통마시이스딩즈유샹게근지테네롭조망세고기샹게시세단게아다젠투시베놈규디시오송게란롭스야오시게부메시야텐다가르유네농구기시오시텐도나림사프치스
5: 前两天那个急救室来了，送过去呗。俺下得了没？还认识了不是？你让咱们俩别歇着。既然给俺爹新娘子，托你不送不嘛是吧？你也不忙，那我等嘛是。哎。既然爹休息，顶着能明白。
1: 连米水估计人多，顶不住许多药水啊！也自己们大概吃过些。啥时候清理呢？刚从外面领些个药，马上你那里去带药水。你们这个男人看上口水帖子，可是虚吧子呢？这都。上海俺啥子天气？兄弟伙儿去些，今儿个回来老年人去嘛吧？你过了啥日休？今天就关休啊用。就关休啦。
5: 就把去年以后过了看看什么修是吧？俺这让给其他人干了吃药，人都让给女不是？给人家看些定生啊，连米五只的去年给公母提的是女一边。上个俺看些定生俺得吃些，你让我用些一边是哪是多啊？唉，老在来下，干不活多啊。
1: 是的。干不着不得了。 俺们干么？你那里是可怕的呀，小姐。第一回了，俺爹用钱，老准第一套对我那干么着不许动手。那人西来给了，就拿了几十的手机。你上么西北去了？干么就过去啥？我就从俺爹那了，我这姐，几点的送过去我这？长期的那里老准藏么？俺做米仓面送过来干么去的？
5: 接不多啊？接不多。
1: 今年去那里口水特别，可是皮巴子热，他那说俺去那里天气没得。

딩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마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믹세 키 서브타 서입레 넨디니 남균 대잠 통근베 리게 덥자 나초키 네 소사시기마타 넨디니니 보도 전세 그 케바라와 시토 결신해 레와라 갸르하 모규앙 싱베 로주르오니 윤난 노장키 겐캄 송여 케제시 이마타 디가라 나제기 싱리 차참보 야자 제싱 튜모마인 비 겐캄 코리오타 남시기 케주기 리게 소자 마보로 촌에기 코리오 레부식 과된 제휴 테나 니로 초대 제비 이도 원외 자제 체리 티다니 리오티 코도 초시엔비 이도 원슈기 샘젠 티수힌

나방 양사라 코르폼네 디루 닌캉 가가조조 체네 되기해 모소와니 룰렌 커져라 케베 게 포모츠 링귀 자단 렌투 라단 제디 룰렌 커져 체네 디기타 제도 덴베 초와라 人也谈也尊尊了钱

中国人中路面子国共移民呢明儿啊免去自信吃鸡汤你懂他语提到你人中看不起面那位老大怎么塞中华西里给诺不西间移民他把他龙东长他这个游戏 대야 사드 경외 통고는 송접타 서베 꾸지 차교로 군대 동치 리장의 중로 면제 대부 차세 퇴내 대시 조교로 폐기 휴진 단위 면제 자차 링티 초용내 준스바티 총세 타르게라 꾸베 총화 강식 대신 나시 면제 리내 송접타 균진라 퇴닝 개첸 퇴유시 지주 뒤규기 창내 호조 참소 말을 체면나 윤주 리워타 하버큰 리파르토 젬린토기 초종 띵섭슈디 초종 딱총 내유 초종 딱총니 타파르토 할래 항상 그베 토네 게자취 초종 뒤에 지링제라 지리 주변 잠 신신 딱총 촉뒤타 촉기 총매제 동부숨도 예신 최근 자차비 당정 초대 티니 초종기 법기 시비 난기 고토슈리 인신 대로 벌업 체지다제 레오와라 동자니 교용와 더비 최근 자차부 교신이 지주 뒤규티 리장장부 당정 총매도 교조투 초종 난기 최근 태도 조신 최재야 무세 퇴비 파조웨 미드윈도 차로웨 지신디조야 서구 감시 체위에 배제 정신 기목입시다시 대야 롱슈르 크니 초망슈 크리 인심에 원견 지주 뒤규토 슈조세 초종 폐체와 태바 체신 철중용웨 디카르니 지오 토신 초종 서바타 리그위 토비 혼업 초년 단용외 최시를 롱균 강고 체바라 뉴방문세 튜브 튜엔베 롱균 마라 팀내 교회나 차와 체신 감시 체외 초종기 넘시 초기유 초종기 티토 목입용외 망체와 동동 세르젠키 텐게 남베 동동 준습지 인베 칸스 칸토 세르 숲숲기 냥암 남바시기 킹 시엔디가라 양사라 종로망싱 미제슈 통금해 대양 감시체위의 착도 계속 최토 착제의 중담낭 시브지체마오의 지신식 대코도 제시해 탄다 텐두연배 대로마직도 쿰친네 대동부시부 깜보로 출기해 직도 쿰배 지신디리 명라 베베락바 시세라 베베락바니 신도 이도 원와 잡으해 Masi para da zui du gam simba dar nang yang duen du tida jenzam chebe tuigab kewe jik tu loma kum de yue jing ti chushor zai chen yung du donwa kang shik tui cung ning cip sar ji tie tu don tu ji yue

진짜 텅부의 로준 리우유 존재인 급주 고고로 강 타동이야 쇼르차르메 너지 충분히 나주 이샘젠 중시 퇴부시시 대쇼방 아버니 바르존 소르존 코너 재진 참조 떼내미지 대야 니외 인수 팍조바타 뛰니 나제야 초지 퇴도친 Dekara, sabab mi sumdong la sembe, jitu lukab juanlin ta, lukab ta lojian jena chue tu, tongwar guanbe jitu dabja ki sungnya ya chir nguan wong. Serimu bomara kashi lupurdu tuyma ta. Serimu bomara ni yidu wang shue ki chade gyabati jete. Te ludo ki chabu marbo ta ni, 괴진신토 작당신도치

0: 차세로 참여를 도전 대주 기비 드림 15 지차라 동구 용수 담배 신공 뒤로 주시기 듄탱 지메 시베 멜로글이 제나무 모튜니 이원 중크 뉴주 제바 젠부 슈주이
1: 스마링게 하는 인코는 시용어도 쉬고이
2: 春关去了, 真不满不可你, 人心南提酒, 车将产一增一年, 中一盘, 没这广告了, 真不满不可你, 人心南提酒, 车将产一增一年, 五盘, 三柱子, 恰不森森盆你, 人心恰不整我盆酒, 车将产一虚年, 九盘, 三个, 恰不穷我盆你, 人心恰不整我盆酒, 车将产九丁年, 初盘, 看盘, 恰不森森盆你, 人心恰不穷我盆酒, 车将产九丁年, 初盘, 看满了, 恰不森森盆你, 人心恰不穷我盆酒, 车将产九个年, 云盘, 你都去了, 真不满不可你, 人心恰不森森盆酒, 车将产一则十年, 九七盘, 吞子, 恰不穷我盆你, 人心恰不森森盆酒, 车将产一虚年, 云盘, 错灭了, 恰不森森盆酒, 车将产九个年, 夜盘, 저기블러 남팀네 림시 점범만부코르규 최상찬이저조니 중니파르 보존러 차바심심펌네 림시 점범만부코르규 최상찬이장아니 중니파르 미도러 차바충펌네 림시 차바심심펌규 최상찬숨지소치니 니슈파르 커룹취러 점범만부코르규 최상찬이저솜니 듄파르 만캄러 차바심심펌네 림시 남티규 최상찬주께니 나파르 리우치르 쩨범만부코르규 최상찬이슈니 추파르 생이치르 쩨범만부코니 림시 차바충오포규 최상찬주디니 나파르 허리 쩨범만부코르규 최상찬주디니 시파르 니마르 차바심심포규 최상찬주디니 나파르 가르존르 쩨범만부코르규 최상찬이서지니 듄파르 부신르 차바충오펌네 림시 차바심심펍규 최장찬주구니 예팔 초친르 차바충오펍규 최장찬주시니 시팔 디미존타 청디에카지기 남신원더스러나 샴라 게난청디에카기 남신원더스러나
3: 죽토 조민지 칸키 로드슈인 티린니 현도 듄베 체니슈지 리슬학바 레조다가 타가 중추추로 추진치다 조로와제 뒤다남지 루레 빵게미도가 디다 리미기 급가 치르심 경우 세모티버만 노창당 창사 쿠토 듀롱당 샤로타 루노규르 롱부당 시쿠샤
1: 스마링게 남싱원더 슈차르

yang kala se me be nie de na ja nyo chi si ni de yu bra shi be chuo ma do ne ka ka dong shi sa ho zhe bu mi si nie di to ma se na qian de yao ya yao ma da tu ti ji ma se ne to ji er ding ma shi wei nie ran chi ya chi ran chi go de de du 시도야. 쟤는 지적에 로고 제장님도 대처. 시장님도 대치되다. 왜, 던정이야. 니에젤라 참 소키유. 쟤만에, 다이능아 다가라라, 자와수제 대기. 탄에서 랑보대니, 니에대니에쳐. 광다라시 랑가 숨지 채쳐. 랑로디부치에 니쿠야여다, 신승이야. 그래도 어야 따첨면 시미 니에 세디게 잡수와 친구 카카도 수와 응고 가리인 남신 마송

0: 쑤셔다 걔 엄마 레슨대 마치 나여셔봐 어야 여친스 자
1: 소이바
0: 지장양라 나인 지장 양라 캄사 나 다들 제발 평행에 고샤 허이 나 나도 소지 내셔 봐.
1: 아, 네. 네 하고스 네 하고스. 라 자자루 와.
0: 알라시 알라시.
1: 가쇼인다. 야, 불이야 제가 좀. 쇼쇼. 쇼허. 자자. 야. 야 쇼다. 야 쇼다. 됐다. 야, 됐다. 됐다. 자자. 됐다.
0: 既然杨了，既然吃了你不月子，你吃了竹叶青，睡不到是气郁，既然吃着睡的。啥用呢？用不着，下来去用你耳边。今晚的这这叫什么话？你拿了三辆小马车，你吃了什么东西？既然杨了，有事呢？天天来给他打小家子，你了提过了手艺。
1: 用啊，对的。
0: Liz， 既然杨了，家家听闻闻过马车。 뭐라는 나자시 포베지를 딘지 차없이 뭐라
1: 아 자자 심도 제공 마시 네부 랭기기 원고지 제자네 계란이기 용서 타고 회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마리, 인지 카디라크 인구야 카리나.
1: 니와도 카디라크 과시. 창구시에는 콘츠에 모자 아우디지 차지 제시야. 이내 니에대는 카디라크 야가 승비. 란삼도다. 그들도 야세미도 마 멍구시 가지. 남수가 여부이나 냠대부 시다여셔봐.
0: 마리.
1: 아.
0: 니에니에두 랑게 남수구이 왜서르시도. 아. 로망고 디게 날 랑게 큰지텔 토난디 제 친구메 해봐. 나의 친구가 마트 용제 디고르시.
1: 가르소아시. 니가 뛰어 토난메 채송 아. 뭐라 니 주문 전주다 캐메. 주문 남아다 뛰어 니 습습습습 마셔도 큰지스. 머신에 라삼 떠다. 나 라먹고 싶다 메자. 쇼샤 먹고 싶다 접토 민도. 최자니 머치실에 와 삼치. 디제 신에 로프 채 마츠비.
0: 셰사비.
1: 어.
0: 나 디제 셰모고. 카레 중무 중조다 중문 인부스 그리. 아. 키라니 발로 척규 저와 요마리. 라뉴시. 니 책다지오. 라 미스 보모 가샤.
1: 디제 그바 인스 그리. 나야 당자 레미다.
0: 라 레미 예. 니 계지 다가 되지 책다지 토바. 미스 보모 지다 가부 셰 마리.
1: 인스 마시.
0: 라게 보모 디 셈쇼샤.
1: 마시. 지죠.
0: 응.
1: 란삼는 용선 사람들이 마토다. 진짜 과 인식이지.
0: 라머 인주치 모두 처시. 라예 중부 총조리. 언니 초고 지나라. 로주장 가세 님도 클라스이브리. 랑주정아 비울에 시라게 장합니다. 랑게 나고 거여 둘 생부두기.
1: 테디
0: 디가리. 돈도 시행면비. 용아. 돈도 마시에미나. 랑을 모두 야로 시미.
1: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진짜 마시는 용어두기. 나 지금 마치러.
0: 라시아가 시행면봐.
1: 영아, 니 캘린쳐. 나머랑 가보유.
0: 디 차와 상고르봐. 라머랑 가보유는 저와치. 나마린샤는 다가르봐.
1: 뜨뜨뜨뜨 과여시.
0: 명글샘뜨뜨 과여리. 라니다 보면날 두부제 대지. 규린구 십장 그거면 과여리.
1: 그거도 먹고 시작여시.
0: 어.
1: 창고시에는 니 디테에게 삼단배치해라. 뭐라 대대 니 나마 용구시. 이내 니에 디제 채는 용마시봐.
0: 가레이나.
1: 나의 통화권다 동초마치같이 사쇼가분의 정체시의 매미 사약하시의 자매소가 성비 이내 디제 용구마다 루트
0: 장기지 유용마리 쉐다 이니 근제 체험지
1: 치마쇼베 채와 채나 용야 용마시 니에 나서디 그뒤시조 유매 수시에서 디그지 나 다보도 순보 대도 다고지 得了看过呀啥事? 其实你也没让那么临别去了我是不是呢没让朋友去看到这样没别去错肯定是给我去切上胳膊是说说去过了三门妈当不去没心到来三门当过是吧看住嘛去误会呀那自己的吧看人差不多是看人是多余的意思看住嘛就学习 之前呢,
0: 我们让自大去上一级级我让要求了钱的生病我让要求呢我得跟着钱的签名都破穷啊让全国去俺最难了超度就为没人能去听的超度就为没
1: 니에대는 야채님의 매매인기지
0: 영아, 달로 대부치 급지도 니에 카디라크디 쌍마 야구치수 창세님무디 뒤돌 용구이
1: 야채

0: 나 근데 저래 겨우 선주 뒤져지
1: 나 가래 근데 저래 렌 간구리
2: 좀해 마쥐 다들 뒤져 심줄어 봐 기란저야 오지에 중대야 天下的城市随插所呢下去彼此消息
3: 现在该走了的赶不进去了赶快冲着就地不选吧不选吧送就地着的管先不领起他们也给这送的连图不起我就前面狂在的长光恩路给车子先杀送了撞车小姐对
2: Listen

0: 그저 제비.
1: 전이 주샤. 편지 줬어. 녀쇼. 창원 녀쇼.
2: 저자가 저가.
3: 예.
0: 디니 커균기 중나 세시스 워티시 코드니 테피아 림다 노브시 머시체는 뉴지치 타무디 창마 존샤브시
4: 예
5: 다이 시스가 저는 없어
1: 저 톱스마
5: 저 톱스마
2: 이제 지스마 넘다치
6: 老子老是个来就不得动过去了，冷的起来就来。然后给爷爷喝多啊，三妮，我过去叫，看着前头有那吃喝酒。你也带那天大地来拉不得这阿姨。嗯，哼，不正啊。
0: 上街
6: 对面外面弄呀，谁啊？俺这抽屉里的呢，老来开水啥事？引着的人我们算对不上啥不是？今年这个脏事，上街肯定是里面弄不着啊。
0: 给这的干死个嘞！
6: 干死个嘞！谁不是不？起来干死那贱不是？他还是？不进啊？听我让给特别领导弄牛买吧。上街俺这仓库拉最大去管，俺这还空嘛上去管？
0: 上个军部城主的仓库女，上个军部欠啥钱不穷不抵那了，上了干了要是这么着。
7: 兔子，顶这些里面的忙别打不着，等到下面你也涨价去销户。你，这涨价什么意思？俺这去年想把钱，俺这本着村安仓嘛，上个军部城主给俺把那楼也瞧不起。
0: 让俺那穷啥样嘛是？俺这不用着愁，过把子个月，爹给起来，替人俺穷的这当去，你也就顶着性命，
7: 天差这样，
0: 娘给，娘，
7: 你是你妈多大？
8: 俺老婆家的，娘，去，俺就没，俺没的，俺没的，
7: 你说啥？
8: 俺老婆家的，俺这是，今儿过夜。
2: 고고르게
0: 지가 길랑서
2: 세세가 튼튼 같이 같이 같이
0: 이렇게 같이 같이 같이
2: 여기 같이 합시다
7: 같이 같이
0: 같이 같이 같이
7: 이렇게
2: 같이 같이
9: 이렇게 마시다 마시다 지 샤와이사 러브치 하쇼다
7: 튼튼 안 러브치 같이
2: 조고서
6: 다 길 러브치 하다
2: 조고서
1: 大哥，下面要钱，你先。等到老了，接俺去。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4: Lungdiri.
6: Paji chomre togi, tianxiang ge gengzi mangu di zhe rang la ba yori. Ni me kashe ne zong bi ne, kibsa mangu ra jie, ne bo cai cin si me chi da.
4: Ni me kashe gu ma ri, sen ni chong gu chong mu ta, ni gengzi za tang ya tian jie, guo mu zhu zui li su ne, chang mu zong xin ni.
6: Ka ri ne, gengzi ya gu tian zhe ji la, tang duo pa ri ya ku ge biao ji. Ni xie ne zong bi ne, kibsa tian wan mang shi ru bu.
4: Chuo xi qiao ru ba. Rang ge da ba ga, gang zhong ge ta me ping ji de duo li qi jiao ma shi lu miu yu ba.
6: Nyelab tuzu sebsi rang edu ga. Yao zhi, di jie li yang gengzi ke ge gu song.
4: Di jie la, nye su ge yi. Da le li di qi zi me.
6: 치즈 메. 카리나.
4: 갈래 거기.
6: 장. 찬스 게 주위에.
4: 지. 나 찬스 게 주위에.
6: 야호리. 쟤는 안 예봐 돈이 이제 알아둔 거 용이.
4: 라에.
6: 어.
4: 랑우네 네 찬스에 댐질 쇼지 유베.
6: 인과 쳐. 라미 신다기 마고 컨트레스 쳐선 지다 되도.
4: 영아. 네 예봐도 랑게 된 거지. 많이 해 주고 있다.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푸딩아. 귀여운 것 좀 줘봐. 어, 가르사디. 네 탄다 소리 혹시 수유. 저거 거야도 나. 가상야지 지금 고맙다.
1: 장기 정일 통제 야구시지 빼고 간디 핑계 집에 장다시야지 다 링서서 구시하루
0: 영아 숨숨해

0: 지조.
1: 아.
0: 네 드린 최고야 가르도.
1: 라다 쉬신급이.
0: 신급이.
1: 미신자가죠.
0: 나다 쉬신급도.
1: 다 쉬신급이.
0: 네 신급이 쉬비 봐.
1: 제나 미신자가죠.
0: 지조다
1: 봐. 내 겹을 지나면 안 되면 더.
2: 윤구유, 윤구유. 어찌? 랑 아무튼 전에 로윤재 같이 가. 드린 수업 좀 하시 비.
3: 광부 수비.
2: 야, 같이 해서. 대면 누구야?
3: 아찌, 능민도.
2: 아찌, 쟤는 같이 해서. 야, 낭 봐봐.
3: 엄마,
2: 응.
3: 디디 라 교수, 엄마 녀다.
2: 야, 디 같이 왜 그래? 라 겸는 라 녀도. 나 제자 같이 가.
3: 나 제외 우 그리 제이.
2: 수장가 나 우 제입스도. 바보 니게 제자. 김 제 뭐? 저와 나 봐봐. 손께 뒤 개종이가 연습 치러 와. 교장 탑시 가서래. 제마 냠뇨라 젤엔 타게 집지
3: 제마 제마 제 탄탄듯이
2: 칸다 랑웨드 조제간을 샹되도는 샤쇼 바봉은 니게네 링마지 즈바야 낭바바 왜 왜지 라판
3: 아무라는 렌스네 렌다 칼큰 닝민도
2: 상무라 깨럽지 예예 예
4: 무디 니해 라꾸네 야브리 니해 니하기 도지니 니 팁중지 체지 리리지 토기구이 마다 깨그니가 째째파린다 칸다 자보표타니 권바 다가디 히그리 부쉐보표니 남아라니디 때마니 하요리 매지지마 짜바 대투송에 대고
2: 범유 랑물체매바 랑물수체네 어디 세가죠 롱롱 가고 써야지 가져가.
4: 랑글렘다라. 군이 기도지리. 나라니 기도지리. 랑글 나서만 넣읍시라.
3: 전난에 더 넣으라 디디디 말이야.
4: 디그이. 이내 랑게 또리 망치된 되유나. 니워고 식미.
3: 영아. 젠지마. 칸다님도 바보랑 디그이.
4: 영아.
2: 랑니. 롱롱. 롱롱. 롱롱. 지. 바보랑 수라디 제 교하시베. 렘다 차라.
4: 장고 수금이 누구에? 거두도 쓰냥나 차와 상구리. 통중아 다리 롱루 흔히 도그리라 겐지스 가리 이미 하구리.
2: 뭐란다 흔히 도기. 아 이내 막바 곱덕다 제 침수게. 겐지 키야스다 싱그두게.
4: 진총계 따조. 한신계 미국 유월 수입리. 제일 미디조 包起不下。接下，接下。米卡西的乔瓦卡西，江林子道理。问过。打开牛子前面。你躺在那了，谁写狗兔米多？说说什么里好多？哼。
2: 蓉蓉，蓉蓉，
4: 舅舅，
1: 啊，
4: 这地的路可怎样嘞？
1: 叔叔把姐姐接过去。
4: 家长还先买着，路近了，人我可怎样嘞？
1: 谢了呀，对家老子的好心。
4: 况且不紧这，前头叫人路过的，去就这还先来了的，老还先买过吧？让车检查有没出大了就可以。喂，让车下去。开始让了车检有没有呢？让给看这些个。
1: 路子，大事，铺了鞋的，我家东，年年得意。
4: 让他的国际行动有的，铺钱不钱，看不到心，国也免了，让给看这些个。
1: 等到路子，大事，铺铺了。谢大，我家东，木头你捏住的。
4: 你拿的这钱呢，确实要的呗。
1: 第一日。

0: 这个得替你让给俺大不是，麻痹我什么呢？让给俺年足的都不得，快去俺。
1: 是，让你给学的，俺也差不多这么接不接，是个讲不起来的用的东西，啊，年了嘛。给不起给的。 게임게나 소리는 그리비 알다 정지는 시리시야
0: 세명구 쉐레 알두에
1: 잠아차카 시위야 너 게임쇼 같이 아지 홀리다
0: 不知道，但是俺爷，
1: 不知道，俺不会踢吧。

0: 이게 참아 개가 맞죠 콜라 네바도 도스치 것이 어 라리오
1: 헬로
0: 상게 참아 네 작가래 시라 총스 이네 퍼스 도리 체제 이치다 차바 뒤딥서 뒤도 랑강 유치니 락바 깨우르슬러로
1: 저런 거라게 원네 공부하고 시도가
0: 체니킨이 열교시
2: 용아
0: 디네 도스치야 요체 퇴교 체매 덕치치로
2: 용아
0: 달래스 송아
1: 내가 죽인다
0: 주린아
1: 응
0: 공부치 쉬고 승비 디 공슈 이기니 계란치 쓰이다
3: 알레 주라 양락에 된다더래 두고
0: 라고
3: 교시 로고 고도나 시양치 아
0: 레스 감사 마치 주 생각 주린 환호 생이
4: 되는 거라
0: 터지나

0: 허지 용구르베 아 아메치오 마주다
1: 영어도게 에 아무나게 영어도게 스마셰니 영어도게 아무 촌투 냐시 마르츠르다 아무라 야고체 되시
0: 영아 칼라큰 수뉴메베 부디이나 트리는 아 칼라시 부치디 저 유브자도 와
1: 저 마치지 바베 알아디네 지루다
0: 영아 부디이나 스린 쳐시아
1: Gyabaribe a Nye suibe nyashite tungcho chigwibe Tanto to soda ango
2: Tungcho shita chigime da Nyashi yahu suyusha Ine nyemchi dostu
1: Dati ngatio ngatango yore mape tango yoshi
0: Babe gizh lokcho ne nyigure
2: Tintango suibu sonza yabari da
1: Amara mangso
0: Shimbala Ama mezbe nyashi mbuti jesu nyume da Mangche nye ses
1: Shibe
0: Ingo cho
1: Baba 통제 간격인다.
2: 자, 알아둬야 매자. 알아다 동매. 들에 아마죠.
1: 야. 알게는 그 입에. 영아.
0: 아. 여. 가르치네 봐. 돈은 용마다.
1: 개야 말이 카카스 봐.
0: 카치게 용고 말이. 让 아마 견도 유나. 고다 묘취다. 다가 지봐.
1: 能 다 먹어. 아마 봐봐. 간경이다.
0: 야.
1: 这些地看看是马达三个的家的地下。 시럽 랑당 제시 시에서야드 카레스나 첩든베 카데브데스 요시 보의 탕야디 최대지 최대네 제대 탕표 최대지
2: 야구시
1: 카데브도나 카데디이나 고저담이 시에토마시 고상 부중의 시신마시 키스 부중아 시에주이나 뇨크시다 요르다 푸디
3: 보지게 탕탕탕탕탕 탕

0: 카츠 로시다. 니아칼리니엔시. 장심기 미에바 니싱그유. 부구미에 차자 소소소소 칸스치기 요지. 이네튼다디 장리랭부 요마시고. 나서디 루볼 포브시. 수이네 중재된데 통도 요마시. 간다 퇴원이 된대로 줄 차없이. 장게 동네 치심 걸다. 방아 침비 동네 치우시.
1: 이제 또 멘도. 이제 봐 배드시 자스.
0: 간다 침대 위에 쉬고 침부터 위에 내가 요마시. 장게 제도기. 저 정도 내 카디디시 이 내 고저 담내는 값이 자유 로니 실락스 시에비 자되다 다다 카디디 큰 증미노가 라인 다그시 부고메브 차네 제마도도 깨야 요시바 다다 심신에 제마 글리글리 추수야 요시
1: 소토야 민도 아스보 떼는 동해시 메시지 동해시 딜레가 직딘 파로를 부가자르치니 시내 로테비요마
0: 샹시에다디 모티브시 샹게 미신다리 삼다고시다 쇼미 바라크데 쇼시 쇼미 그데 쇼시 부구미에 차자 동예시다 요시 시세자 미에 차비나 쇼미 숨보디 더비요시비
1: 볼라 존드 나도 선보 대터민도 삼주 이내 퇴출인 고주디 동해 총으로 집으시죠
0: 체능아 그때 지옥시 상대 년용서를 삼담비
1: 라이 콘츠다 집으시
0: 집으마시
1: 직부 멤버 가리 있나?
0: 라면아 많이 식으시
1: 잔 식마시 나 선보 대제 골주 당린 시에구시
0: 上床边呢，我跪着当面谢你。上面边呢，我什么给不用过嘛事，什么给面边呢，给这些年没心大给不用过嘛事。我那一，上姨妈去嘛去事，让那妈去面你们的，我这我上通不进谢你，一年他们的。 맞아요, 무시하지. 카이스나 생김민도. 네 김에 미신다게 남았어.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로춘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로춘면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0: 부총아, 주저수를 따가 요비다.
1: 나스네 총에 범디 가부딘 제 요비시에나 카타체체 범디 나마리쇼슬럼 내요워유. 님지 좋아해 주네 총부럼.
0: 카타체 토마리.
2: 그래이나.
1: 카타체 토야 요마시. 조금 안 좋게 보디게 되시 저게 경아. 오늘 바우장시.
0: 보충아. 기부 담아치리.

0: 집에 된데 로 연약하지?
1: 손두리.
0: 알레.
1: 나 최소 티슈 로시아. 산쇼 아버님 한국유. 산쇼 최소 된 바이.
0: 디리 보충하다 아침에. 라근데도.
1: 기부 쳐내면 또.
0: 바보콘스님도 매비.
1: 바보님도 용 고마주니 그래. 나도 내가 사배지라. 저쪽에 바보콘님이 오퍼 주티지. 시린골을 쳤어.
0: 샘기기제 칠친의 여호여시. 러시아나 바보기치의 뇨뇨 주기.
1: 타그라하리. 딱다리. 드린 자자 혼조 능미숨 토슈.
0: 능미숨에? 범무공무대 양보코 어떻게?
1: 对다. 퇴수의 저 겨울라. 미 육지치라. 부충 전제 로숨 신샤.
0: 아이 부충은 승비.
1: 퍼즈고시. 对다. 당당하니라. 커미지다. 사버디즈지 메바. 바베나 대요리. 라롱원의 부충은 당도 부질라오리. 능민삼 고바대오리.
0: 쟤는 그 제부도 구구시.
1: 요호요리. 완주 공시 샤펑 하고유베.
0: 하고유 가제도.
1: 샤펑 예라 워러 레양로 하세시지. 쇼크제 웜토바 삼니. 라환 공시네 튠제. 키르갱기 공시 지수지시기.
0: 개주 난기기 준우 손자 갱키 도우시베.
1: 라다 춘주리. 얘네 콘주 힘장 야구치. 무요리.
0: 무주가 얘네 편도 마시. 중국 당연 명내 뒤. 무게 타 주 마시.
1: 지 체장아 치지 냠래 쳐와 삼샤.
0: 샤펑게 라라부 치스기.
1: 내가 뒤 투요리. 나 친뒤 매자. 샤펑님도 금을 치고 치고 뒤 데리던 거 생비.
0: 이내 나는 멍을 매봐.
1: 타던 예락과 파르종계비야 한국하시에 주여져봐. 원딩에 멍을이. 이내 원에 민주당님도 공신예비이나. 무디 탕금하리. 도스 탕금인도.
0: 나한테 제조매. 님은 가시 철류를 중에 야도 소문도. 나 시기. 나무 주는 성민도. 또그 당수 동촌 다해 지시. 나랑 님도 대야 예쁘다. 쇼가 보고 준비는 디디기 싶어.
1: 다원이 님 삼으시다. 니에도.

0: 학자를 보다 강경 쉬워 속에 괜찮게 튕고 여지 더도 지단 버진다 도수 제배 추로 튕고지 유주 튕배가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뒤지 통도 나러러 유주 버진 추로다 냠도 두주고 유자 치소 유노다 변조 조준러 뉴스 챔부 챙기지 계시 유주 튕배기나 한국이 기주교 땡기지 야담이도 깨디 가지도 아
1: 日日天别地之谈主给也找不许多日日天别给也理下俺是给我朋友找的日日久久天别给呢陪头马地给啦俺是罗满主呀卡着日日久呀给我送的陪头马地
0: 这是的日日久些日小了呀是俺做电视的定价七十元给你知道给了给人给我有点定做呀托哪难办一的银下学期的确了天不银呢年年彻底安撒钱我知道你也看把那落年的肉饺钱吧撒着娘们去钱不银现在俺做年个钱不银呢牛肉饺得对明年蓝山一百元过去给了
1: 钱呢日日久差劲俺做了主
0: 用马的，十七大，那么些的电节，那么些的工个贴不扎钱呗，我们打打不着。我是明晚三百三点的开局要马的。
1: 日日给暖起来乐器，想给团长看了呀，托拿去过。那么些我们打打哇，吹着啥许多钱吧？要不年，要不电呢？年个来月头个的，现在电就轻松来了。

0: 我们这些狼人全部都要干吐不得鬼，三只狼人，你也拉回家过回不着。危险马戏！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장계 탄데 내줄 그제도
1: 야구라 민두가 세시상마 대부 민두 니가 제보도
0: 장계
2: 빠빠 딩예 나리 나 딩예 카첸 뒤메
3: 아저 장계 교수 이세는 뭐도 하이
0: 하이 하이 하이
3: 어? 아이 어이 어
4: 하이 하이
3: 장교, 교수님 있습니다.
4: 대소상만 조용하니 밀람 삼치니.
3: 장교, 완전님도 인출실 하지 뉴어지 장교 제도에. 완전님도 마음 집제 등을 넣어줘. 완전도 너녀도 내가 망고 지교 내요지.
2: 마리, 대소상만 참아리.
0: 장가 교훈이 있었다 빨라 무슨 만나 장가 빨라
2: 네 가봐라
0: 도구 장가 장경 어서 욕심 마지 是吧
5: 빨라 겨우 러피했다
0: 장가
5: 빨라
2: 대주 상마 문에 일람을 해시야
1: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哎，大西奶奶出去拉屎了，将军，你跟奶奶传送啊？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시 차유 디가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진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카르부인신 소군의 아지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기제 지게 숨주 수왕을 쓰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수불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승기유배 리기 봉비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伟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果通呢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원미 우루에 반얌 식무 양러 교수 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왈 양안의 개발타 교칭왈 양니슈 숨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스 성내 추통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虽着当样明岁差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徒江南人物系成员彭九年江给追自家休息时昆族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乔治日吉利西追咸个咱们游头个月年个几位退宿女秀一个月够索家闲谈多呢最给乔治日吉利给出咱们游头不谈

0: 你们三不恰恰的话切咋毛我们是追起来的也的其他做人类的有的长谷些呢我其他是你们都得对搞不起来都我这人你推热给去哪里是能一边从哪去给
1: 超过说出通的穿不出你几个月嘛的啦年龄那个俺做呀卡特六七那么的给那么样接你个嘛的呀我让去年龄那看见了年龄那看见的呀切了看见的包括你也不对了也哪里呢
0: 你也让他歇我那古所被普助算咋那古他卡车面了那古给这就弄松了你也难免走完整个的暴风给解释的要是他歇死他那去让组卷单间给他要是现在你去让组歇下去接满去让组他的七个月内扎去让组错完了更多他的七个月内扎你那三级卡巴得月内里去让组难免去让组那古给普助也不嘛接不起去让组心呢推的难不管度
2: 那可以精神的我去马接不起去让就找我的爹也不信不过去你看我养家养老看见用啊你看我就忙我没对了要我用没面对兄弟的他现在给了他现在给了年龄了现在学的宝峰啊我让你进的现在见面养我让你做不给别人去公司我让他做不给别人去公司他别的家属
3: 글쎄래
1: 계승매 맞으면 열감매
3: 따르지나라 딴이다야 이런 말을 쓰고
1: 제대로 한가 쉬다
4: 하세 방법 상주 예배
5: 저주는지 남파제제
1: 주이나 신이 남서 야채부 여우디 싱그리
3: 너마담 제 표준 예배
1: 나 고바 배우래 예 샤르조 상군 나가라 장주제 대그리
3: 맞춘지 하시가
1: 라노 주셔 선비
3: 처음에 마셔다
1: 다양한 랑스와 라는군데 재미 좋습니다. 중국인 슬랩다가 남자 시비치기. 라가서 망가니 도울 삼촌이.
3: 냥 남자 같이 해서.

0: Dagi dagi mayab cha chudu. Mune nying li chizu wada. Sugu gane xa guwab nang xin rixia.
1: Na re soba digi. Ouran da jibu yoshi. Longab chulak xin yo digi. Ouran da jir nyamdo chun yu yoshi. Sum chulak xin yo digi. Ouran mi ula zalun chun yoshi. Ouran zin jo da. Gaba chi war da. Lakbaadu lo genba digi. Ouran da nyamdo soba chin yu yoshi. Jezang boba shi ragi war da. Ouran ga khabdi jaas digi. Susu kanyi bunro yang rita. Gangwa khinti xin yin ba. Dile ngay khar yin je. Yuk sho. Ouran naal dey tu mundu ngara ni nyamdo rikang chin. Chang su ki zang ngay go. Churang kyo. Bumera kyo. Mi ge ma tono ma kib yun kuma shi. Yung dwe awo.
0: Nye ko zo yu tu ni. Nga shen gara yu tu mi tu. Kanda nga sunpo debe shi wo. Gangwo che tak ju yin. Rang lo dip si a. Nye ju na chi ma yo.
2: Tinje,
3: 나르카세지게 동조지사 밀다샤 이네 샤쇼 장고 동조지스디 주저라가 초신데 버다
2: 그정우라 주정우라 텔 근데 셰회메 제랑게 송자나시
3: 주저라라 니헬라 과시죠 저량 장케 뒤니 동조지사 미디디 제가제
2: 보지
3: 샤쇼 장고 동조지스디 안주 나래 주게 사지 약슈드르다 신진의 동지지 워시 대삼로만 담제 신달라 삼도
0: 내가 사지 비기 로르주기 그저스테네 로르시라 주기 니에 코데라 타다샤 조상 부나샤 신시라 이게 부유자 주정스니에 지게 주도 지기사 단도 나르디 창자라 마보
3: 호사 호세리 비데 취십시 얼스도와
0: 아 코추 가르유네 역시 가다 알라 기주다 은이 발 겐게샤 사디 니라 바라스노 코 가르지야도 디
3: 나레 창자 마보 봉시 미디다 겐게쇼라 사고 로얄 초도라 기고르다 동주로와 머신에 사고로스마시 제자라게 소도마시 그정훌라 탄더 주네 서신을 땡지 러버 고르교 쳇답시고 마르비 키랑게 차로스난다 네 디네 사치제야데 지르다제는 낭다요 마시 이네 나그레 사치디 주절라게 모두 제비나 정상게 간고 제도마시 제데 마바봉라 베진 럽카 제몽에 바바 상쇼가브네 사고로가죠 디샤 디샤 게죠메게다 텐다디 남자 신닝마리 탄도 가르고 그래
4: 让给国务卿被杀的你大概亲密那人杀起了什么都杀都满足啊哪里去呢重新得不杀不起谁要喝多啊杀起还是没去多少马上俺就拿脚不起来吃的有的疼痛都得你一把得了让给来给的手去打你打死去所以用不着打天使的几对的可是我那是多啊用啊前的三秀杀鬼老个着
5: 용사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첨부 된비 링네 차샤지긴라 대나의 뒤기 로미르기 촌엔 지슈타 링네 슈샤소라 도시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제반 유네 로규 심주 체규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전바 제기 뇌베 방다 고된치 두부유 표도 시외징주 단촌타 사바도 규르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비에 좀제 미뉴와 식토비 텐디 시제스 메리세나 표랑종종 링의 송겹 심주 칸기 운진 쇼바타 日本人의 심주바 체모 옌샤르게 원두라네 표기 낮에 차샤골라 모두 능규인베 텐게네 기세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드비 님고 이미 슈로 그저 시리
0: 샤르겐 우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뒤주 뒤숨로 편종 시에 통미 종콩 기디 총조 총바타 젤도 국제 국주 고빈로 스촌 롭신네 롭타르 친지 편종 덴조 강도 차레나 젤로 니도 게로 편조 롭신기 루규 리베 시랑베 롭네토 타다 Perang Jong Jong, Ringu Sungjo Shimjo Kanki, Ribani Be Shimjo Ba Chemota, Unzi Shunbe Togan Shishu Shimjo Kajoni, Sobu Toganki, Naja Ribota, Pergi, Nawu Lugu Yin Kongla Gisi Jigokan, Sishunki, Mixe Ponglu Chekebata, Perang Jong Jong, Nima Sishunki, Mixe Ponglu Chekeba, Perang Jong Jongki, Rikshun Lakze Nitibe Chekeba, Gekob Rine Bui, Pujun Chekeba, Tishi Jong Yongki, Chita Rinne Kapungki, Chakjin Rinne Kebajegi, Tsenye Tobyu.
2: Lenye Kamsa, Penjong Lungri Nyendri Legongki, Penjong Shiriki Lezenang, Nne Kube Pegi Naje, Chachaki Nne Pegi Tang Tumdekola, Ngoja Rasa Shukyu Yis. Nne Ngaranzu Gyanangki Shingje, Shendang Durba Yina, Pegi Nne Lodyu Gyabchong Yina Re, Yanamna, Marazo Kora Kuruki, Chezuki, Yugen Woyinare, Ene Peranjon Jongi, Najeki, Ne Chasha Dina, Gotuya, Chibucha de Ores, Ene Unga in a Tanga Gegogi, Tugur Sabshe, Nangwege, Wola, Ene Peggy Dig, Naji, Chasha Tiane, Tomegi Sushiki Durim Gedis, Namba Sabashi to Tintagila Yachon Deus, Labardu, Chidong Gubia, Tuju, Rangalo Tunjin Sumje, 페랑존조 운예반네 안에 베기 마제 도식당 목든 데미 미네소조 릭슝 심주 소지 엔 테라이나 제보이나 유르도 사와이나 토비스 다 제보 대다기 네 카레 네 베기 로지 페림당 중화 미리 지든 초베 도시 계승 용베기 안에 응어방이나 개제 던저체 유스 안에 베인 마제 좀제 대다기 중근 마제 리베기 안에 남던 핀숨 제조소 안에 동톱 유바 마세 퇴종소 안에 잡링기 안에 나지 집에 심주라야나 통에 살아지 진유스 안에 다 디링 그베게 에 참들이 있나 안에 던제 에 나게 에 태에 있나 에 베진 나지 얘기 차샤 폐제 이나래 좀제 이나래 디고라야 모저 돌뚜 잠슈기 이스 안에 던제엔 당부들라 있나 안에 마란소 이나데 흉거라야 모저 에 쳔은 들라 있나 나제 집아 셰베게 타녀디 간데실이야 아 마란조 코와 랭고구 요메 들이야 제시 롭점지야 슈기 인스 안에 나제 집아 셰베디니 다 마란조 자게 돈이 셰베 이메 있나 가우 슈에스 된다지야 알고 요레 다 인지 간에 셰베 있나 아게올라지 서와 다 되게 있네 아 낭턴 조디 가르래 증거 요레스나 남이 슈샤기 있나 링어탕 내슈규 안에 메리기 대스메 로규탕 Jingne sola ya doshi chebe talam ta ane shunglu ki tinte jindu kala shunglu diya ane turab nga ranzo ki jokyebe tujung ne jurgu tugu pala ya ane rimshin ya shunglu tinte jichungwe deba tang ane turab jurgu ki tugi camsu ina ngoyosu kora tinte nga ranzo jikzen tinte jia unye deo res ta janangdo ngoyan cha shaba ime ina nga ranzo turab kongwa yanamina turab yutambe ki 안에 loram yishu nanglo la yina, ane tingrib ki, 나지 리베기 슝루 토르마야 타접 총대여레스 대단 직종수 은행 아란주기 표 랑장적 콘수 차샤바 임베 있나 난 배기 장당한다 대내 아란주 의규 소수 있나 칠링 받인데게 아니 표직박이 심준 나냐 이나레 야나면은 유제 받인데 이나레 아니 콘적이 있나 내슈 근데 최십된데 제약에는 레르 민용 같은데 지야 빼대어레스 아니 나제 모든 그 뭔시 제베게 아니 팅럽긴 알아주다 나제 집에 흉루 저바 사과도 배지 나제 집에 아니 흉루 디야이나 지찬에 말한주 표시외 진주 당 춘전의 숨제 아니 림심 다자 충대어레스 다 돈전 다무들의 양어주 쉬어라 배지 나제 차샤기 피림 돌삼지야 렌제의 양어주 쉬어인스 다 다변 말한주 있는 나제 에네 자샤당 품제 남 페림 지방 제비는 에네 카 숨잠질이야 예와 최초 그래 통에 폐게 되니 안에 드럽 유탄백에 가랑서 로럽 업주네 로럽 이네 둔주 팔라 딘데지게 가가라 임베이나 통에게 페림 가랑서 페림 당고드치 다 드럽 뒤에 남게 있네 잡조용게 다 가랑서 내가 간제 변치 빼요래 세베이나 초배 도강도 아니 아직젠 네망기 아니 하버도 된데 내망이야 베티 윤좀 치네 아니 체력이 똑십 내려 된다지 빼요레스 다 디 빼베 유림 나로라 아니 나지 리바 나라조 디단 저여베게 아니 링내기 슈샤탕 대민게 나라조 다 내슈기 제슈 나외게 아니 로주 링내기 제슈 된대야 도마 예 되어레 하버도 아니 지동급자 조조랭가 춘지에는 숨제 별안경 저 중에 아니 도담 운영행강 시에베게 된대게 다 말한조 치수 칠레 이나레 야나 시진기 다 중요다 도담이여베게 딘데게 얘네 레곤 딘데지 고조요레스 다 대게 미유데 카르레스 이두글라 지이잖아 다 말한조 별안경 중 교용기 얘네 중요다 나제 대게 칠레당 대명기 말한조 시진기 도담 대게 괜찮나데요레스 다 얘나 초 드림 이버디 카르레스나 초 군니야 폐제 중대바 대게 되수디 카디오레스디 드럽 나라도 니주 담배기 로럽 아니 튠주 튠주 네 때 로럽 구주 튠주 된제기 버로질레스 다 드림 뒤에 나라이나 벽이 나지 독십다 모든 게 레든 뒤에 지찬에 나라도 산에 켜 용려야 차바탕 사과도 아 드림 뒤에 나로야 나사 되베기 계주 근데 지요레스도 에 나라도 벼란종절 차샤바 임베이나 링어 용실에 팅담보탕 자용란 건 차샤바이나 링어 용실에 팅이버 딘제게 아니 아니 잘해 첨부지 빼대어래 다 잘해 뒤 규지지 아니 말아서 학바르도 드럽 니슈탄백이 로럽 개주네 로럽 구주 버로틀라 있나 아니 별안정 좀 말아서기 경영기 안에디 캬본 월야 안에 징역이 말아서 토그 내십 제바당 안 되게 토메기 말아서 뽐미롱위기 징역이 토그 딘제지 아니 라바르도 말한도 장제를 규련 제바탕 엔 아란조 베란종 중 사공 디나로라야 아니 유명게 다 장제 토라 크대바 임베 있나 아니 니도 멋심바 딘데 중대바 디니 엔 드럽 디가 게다 말한조 원사 퇴쉬게 딘데 좀 되지 그랬어 숨어들라 가라래 수디 아니 남바 사르장 딘데 폐제 중대바치 다 디네 지다 말한조 아니 드럽 익적지네 아니 되고네 다네 버루라야 진짜지로 양어 증거 요레스 다 드름 뒤에까지 있는 거랑 잡수용기 다 중재기 잡수용도 붙이 차시하고 있나 니동 주면 안 놀아 있나 별안경 중 이런 송족 심주강시 이게 진짜기 안에 전부 진짜지야 운예버레스 다들 운예백이 뒤 돈인조도 근데 돈 되고 그랬었나 공도 안한 수준 바 당보들이야 드름 당보들이 나놀아야 아니 별안경 중 이런 도담 우연 행강시야 진짜기 전부 찍 아니 chile tang si zin ni zom ge dinde le gong di ane chi su yina ni dong jume ngan loro yina ane chile rang ki nga rang zo mi su kar pe ge ane dinde ge le gong dinde ji ya u nye yong du gala ane nga rang zo ge chile ge dekha yina re yana mana chile ge mine ge zugyong yina re yana mana nga rang zo chile ge ane shimju yina re yana mana nga rang zo jingwe ge togo dokshib yina re ta di gane kanji ten yina 마란졸이야 안데 컨테지 니오레스 되글라 안 네마 릭센당 타블란사르보 어딘데지기 폐지에네 아니 마란조 별 안경 좋은 게 낮에 샤샤이나 삼바베 ane namba ina sarjang tinte chi pegi chung deyo res.
0: Kongi tumbe na, gyansharga wundu la ne, pyo du shiwe jingzhu dang chun, pyonchon ki naje le dun ki pirim kangra imi ta. Tishin naje le dun ki goba ta tuni so ki kola ngodru durdu shi nang chubs. Shamgi tuzu na, gyala cho ne, pyonchon ki nashu kaji le tunbe, shibche naje chubze kola ngodru nangyo imbe, lenge ne mutu kisi naro.
2: Ta tunze nyeba di nalo la ya nganzu tahamu tongma, ina ta na zho mi rik tirwa, pyo satoyo kang la ya, tuzu kanti jik la ya, pege chung de yunbe, di gorga jiya ngudu shuya res, lakbardo ta di nalo la nga ranzu, naji rik bege, ina perim di nalo la ya sheba yinba ina, tahamu tongme nga ranzu ta rik zengi, ina tuirim ge yetang la cha shaba yinba ina, doche tuigab siya chirwa. Tā dōjē tūgab sēyē tī nālō lā yā, ān tūrīm tāngbō tī kārā rā sū tū, dōjē nīngbē tūgab sēyā chī. O, tī yīndū gā nā tāng ā gā tūnzē nīb tī nālō lā yā, pē rāngyōng chōng gā, ān nā jī rīg bē gā pē rīm tū tāngbō tī gā dōjē nīngbē tūgab sēyā, tīndē jī ngō chū shū kū yīn sī. Ān chī tāng chā bā yīmbē yīn, tūrīb chū kū bē tū dī gāb sū, tā ngā rā dō tīng rīb gā, nā jī rīg bā, sērwa tīndē gā rīg zēn chīk, chōng chūn jī nē, ane miirik ye ane lo juu pyerim ki yedang la ane parzam chewa yinba yina ka nisu ane chokdom che yuwa res. Ka jik di ka tangbo di kar resu du ane nga ranzu zo di yigi chung yu me dinte zi la ya doje ki ane chani sha ne yigi chung me ngongi ane pyerim di la kar sigo resu du lo juu ngongi tuigab sigo res. Ta gyagay na lo di yige ane kub tunbi ki tanya di la kar sigo resu na shichen shichi dinte zi sigo res. Tā yīgī chōng tsūnjē gī ane pērīm tīla lō yū tūgāp sīrwa. Tā ngā rā sō gē yī nā lō lā yā nā lī shī jī shī dīndē gī tānyē mīng tā yō rā sī. Tā tē rāng rā wā yī nā chā shā mī nā tā ngā rā sō nā jē rīg bē ngō bāng rāng lā tēn, ngō bē bāng bō rāng lā tēn dī sā lā nā mī rī gī jī zō gī pērīm ngā jī pōr sōm kōng jī dō jī bē nā pār sām tīla yā nā lō yū ngōn kī nā jē rīg bā tāng yā nā mā nā lō yū tū gī nā jē rīg bā shī kaa nyi su yewa resi, taa duni kaa nyi di yewa jiye di kar resi tu nga rang su kongdu shubi tani lo ju ngangi tuigab siya tang, lo ju tuigab siya ge dida ina jik dun chee bege, ane naji rik bege nga rang su taa tu turim ki rwa miri ki jizo perim ki turim yewa chewa nyi la dinda jila ya yewa jiye dewa resi taa lo ju ngangi yo na naji rikba sarwa di kanda jila sige yo resi chee ba yinba ina, taa jiye chane nga rang su rikshungi ane tseshi yewa jitang da deba yinba yina yigi di ma chung ngangi yina miirik ye ane shu jitang yana shu zi mangshir chebe ge ane naji rikbe tablamla digi ane jizo ki tsuwa tang rinne ki namba so la ane doshib chebe ge rikzen yala di la ane nga rang zu lo yu ngangi naji rikba sigo yuwa rasi ta digi zo di tse di kala zingi yuwa rasi du yigi chung meba ngangi wa dinte jik la ya cha zingi yuwa rasi Chezang ane zabling toge ina nga rangzu gyagab ina re, yana mina miri ina re. Ane lo ju ki lakbardu da nga rangzu doymegi lo ju rwa, perim di to minyo barla tenne, ane lo ju ngon ju tuigab ji ina yasam diya ane jikdun zawanyi ne mayis.

니게네 니게 죽주 타마네 아니 치직 예매 파삼 딘데직라 임바이나 도제 닝메 더럽스 제 딘데스 예와 제 용구 요레스 다 로주 응원이 나제 리베기 심주게 디 차샤바이나 다 도제 닝마 되갑디기 말한조 로주 응원이 나제 리베기 심주게 자본수 도구 요레 아니 니동네 자매 쪽길로 아 응원을 임바이나 아 말한조 표 장당이나레 표 의장이나레 다 딜레이나 말한조 다이나 롱오 치다직 예 개베기 도제 닝맥이 내슈 임바이나 딘데 녀소 중요한 말에 다이나 니동 자매 쪽길로 준제네 숨제 말한게 안에 표기 장당기 티 와 네 샹즈 샹즈 종기 콘스도 베기 아니 내슈 냐 효시에 버지 딘데 지야 산녀 중대오래 다디 산녀 중대베 디기 말한솔라 있나 간대지야 아주 중대오래 수두가라 아니 드럽 말한솔게 다 이슈타마 와 지동 야나면은 지동 급제 급주 고르고 응어라야 말한수 표현한 좀 그 콘수 도제 닝맥 내주제 세야점 그 엔디 팀제 게다 있나 내주를 찾아봐 이마 있나 내주 계산 지어라 다 돈주 찾아온 거라 세 응어니야 말한수 초두 중백이 도제에게 내시다 버릴 모두 다 딜라 가르래서 세당 댐백이 세월라 세 진백이 진내기 쉬라기 풍소 팀제 매게 아니 간주에게 상원이야 최도 제백의 도체에게 로세딜이야 아니 알아도 제보 제약까지 가버리 제장 아니 예두 내슈스에 대해 니동 자매 조비에 놀라야 아니 알아도 사는게 충분해 순제 제제 아니 별 한정 정기 도체 사람에게 안딜이야 체력의 로세 당띵 당부띵 안주로 터버리 다 대야 아니 예두 예두 내슈스에 대해 내슈디 차샤와 인바이나 도체 닝맥의 투주 텐데질라 야 또 고고 요래 라바르도 당 가라주 예베로 출 학점지 나로라 야 아니 니 가르쳐 주는 가란 배란 좀 좋은 게 아니 나지 리베기 칠레기 생각탕 엔 가라주기 갸난기 그러와 라바르도 중고 세리 강기 아니 대유기 칠레 첨바당 만주야 아니 냠레 제베가 엔 나지기 아니 다지 이나레 나지기 목도 이나레 디 아니 디니 디 대신기 가라조 직전 내만 마무지야 촉도 집에 멍시 강라 있나 아니 체력이 심주 집에 제부디 간대레스도 아니 배 장당 티기 야투 내슈티기 아니 로세티니 아니 롱어치 숨니시 진짜 개대버지 와 진짜 진인도 그라 따띵 가르 가디 간대레스도 당부디 거기 되닌 소 당부디 가레스도 대행을 라이나 가라조게 아니 디 직숑 심주기 외진 나로라 이나 벼랑종 종라 이나 안에 롱어 치직 옌 개베기 안에 나슈 매베기 팀지기 만화조 면진직 당부 도마 들려야 들려야 즉 서버 만화조 팀지기 고발내야 팀지 중대오래 니버디 갈 수도 있고 안에 단대기 예투 내슈 쓰야디 간대래 수도 고역의 서버리야 토제 가세요래 수도 서버기 토제 있나 시동 축제라서 요래 제장다 사업 토지 시동 조절하고 저기 당 안에 로세 지숨네 싱얼이야 말아서 나오기 매우 저기네 배창단계 안에 안에 유유 저와 현재 전개 근데 실링 쪽에 안에 W2네 안에 통계 당 초와 진짜 계단 계신 비게 안에 자료 약고 중 되어래 다 뒤에게 있는 야도 내슈스야 되라 외사게 체제 직 가려요래 수리 도제가 나서야 되라 안에 돌립 말아서 디 장마 이날에 신기 로입 젠틴데게 안에 라제 슈제 버전지 요 바로와 다 되게 돌립 안에 가라서 로마 입기 안에 도체게 라제 디니 안에 배 장단게 유유 점마 임바 다 가라서 중국이 켜용의 사고나 차샤바 임바 있나 중국의 창조지 가라서 다이나 안에 머주 추주기 안에 다브로 이날에 야나 가라서 장동목에 안에 신장 이날에 던저게 사자라야 드럽 아 대당 냠비게 로드 대당 냠비게 좋아 안에 로 타비엘아야 안에 로트 신의 숨 아 대급이 있나 안에 가라서 돌레 로입 쟁기 근데 턴제 마무지 캡대요 대게 자주 가르 도스다 가라서 도제 님의 튠주네 손제제 그 가라서 안에 아 토강 디게 안에 다 매보 이나래 콘수다 안에 경영 그 중국의 장조 이나래 양의 정농 거 이나래 아니 가라서 이 나오 아니 미요르와 메보요르바 콘수다 아니 판주이게 즉 제지 숙침부 유바 대게야 아니 전다 된다지 연구 얻었어

0: 세리탄 튜베 다단리 지소탄 초와 두고치 세리탄 튜베 능교리 초에 딘주 대다시 좀와 힘게 공감사 탐백이나 주시지 부티니 편중 찬로리 생지 부덤수마티 덤숨부 대체인신 하우 튜럽네 니르제 튜럽파 갸즈슈기 겐젠덴베 응위리시인 원야 하람 롱고 동교니 차 시응원라 베트 자메도 친부타 태가키 규범 매번 차비 규긴 단대 양가신 도가외 사화시지 원나 부덤수마 원네 규체브리 탐 단대 콜레딩 대다기 규범 사원네 체야 매브리 탐 기린기 계세 매베 소자 변나 샤미 주의 마타 덤미 디신소 부덤수마 탐 냠토 응어도 퇴목이 매버타 니니 인수 유버지 탐 샤미야 티고키 베시스로나
1: 본담 좀비 규부츠와 한우 튀럽기 원교 체제 오므티 수인 티니 인제 미지련 예외 뒤미 전부 론이 민바 수벌 참모타 세르만 노비 킹비 교소식지 디소더니 로마숨 체라 잡았다 잡을 예비 원키 밀리야 본담 좀마 세그여 계속으로 지딘토 티슈기 참모여 미남기 사조 케슈기 전부 론이 당도나 본담 숨비 과거의 제도 근제 지구 예비 의주 지구 유 전닝 사제 소수 한우 튀럽기 교들 내용을 받아나 본담 숨만니 한우 튀럽기 젠다 너무 대신 대조 롱어 통주 숨차 니 내바타 이내 롱어 통주 니자 신문 투 루포도 매부차없이 본담 숨만 원에 기부체 바지 탐 다디 고리딘 기다기 기부 초대 지게 유탐 광시 北海기 로레이의 뒤수 등미 디신디 태종 매파 소원의 재단러 교육위원 나우의 기지 매배 소장디지기 송의 재단러 산다체대 규비 광당지 랑자 갸소 로주위원 지 임자는 양 등미 디신이 문담송매 규부마지 계대쿵 대비나 태조롱원의 년년 저유부지 폐지 롱통교 나사 숨경원토 갸즈낭네 루부르토 섭더민지위 기지매베 소자카지트 팅디 소자지 페체베트네 세츠긴기 지구의 당뒤네 무티지글라 윤동조신유 강바제마타기 쇼순지 소자티 용용기비기 윤동침부중화타 카지 치료 체부시 기회바타 수부탕 강바 예체세유 티니 균매 차상위 좁지시지 세세소 티 人归王 고송제도비만제 윈삼기 点赞点一不日 蒙西主催提我了 我在这位 那么少不忙不久 给自己没别 说下题 与你忙过吧 给自己能给 日子别 拆下过他 不等说满你 控制去推的重远 存在几日 让我同桌忙不人 等你第三日记 谁最近谈 将大人为 杀尊真相处 穷对的错解心有不听你 不等说明 错对谁当谈 几个几将日 铁柱擦弄切不疼炸 충전 조회 치고 지기유 배제 팅 주변 제지 데미 디싱 다마 지딘피 점모 최초의 대체두 세최기 빠슘네 치슈 지기유 데미 디싱 메보 튜니 제대위 초대시 니원이 제강 감사탄 겨주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 덤솜며 대리님이 가지라 년증 된비 그유니 그 중에 제 도마 감사죠 다들 기지 메베 소자기지 세골이 강사를 키우려고 탄 대다기 매별 손에 시력 균진 제외부 맛에 다르게 공부에 당류 대주 공이 소도부 탄 구림 댐비 뒷문기 냠대 제시부 맛에 더진을 내부 탄 다나 남로포와 탄 원체 자주난 강사를 키우비 문동성과 티 나선의 유동심바 무유시 대유진 타다양 나르신 세도 제단매 이내 문덤숨매 기지매비 소자기 니니 여동세도 마당와 소자추 니붐 니진 송유 다다 소자기 직자제 곱줄하삼 돕치위 규디를 돕아이 문장 기지매비 소자 피규제비 규림 개지수식리 구교기 한우 뒤럽기 갱외 남한 종료 파위 된지매 고장바시
0: 샤미야지마기 천천주시버시 ngansu chongren ne thombe ngobse la jida daba do zam ji yu be nyu char chi zang mu chui di xin ne se chu gu yo ji yin ne te dan che chi tan da gu zhe chong ga mang bu so zhong tho zhui ne du cha ba ta 통제 제배 금주나 루배 모체 샤유바마세 소냐 기쇼기 통게브신 유배 뉴스하치 태가 윤조 진의 롱주 지도 세상 모티리 니응원에 레가 조견 총원의 세비나 담사시라지 원가 파드드 대디라 장모인 배세리 티다 컨저스 제 총비나 디링한 주의 통원의 추십지 지도

진도 죽지 되기 누이 토가데 나스니 원장의 남바티 메바르 교루 살시 겨링그레 제레 카와치도 동조시 태양의 대 동통 주셉도 샤와 추가를 냠도 속도 휴지 시작이 단다 내부 전도 처리 제시유 今年的话出这么松尾协助卡协议小我阿妹姐也可能长你长恩素亚人这种东西控制你懂这么前面去求素决心小我出干你求对错玩高位小我有没有去难了协助去阿妹看不困难的决心 샤보소니 큐신식 뒤뒤 요문탕 자주 카가소소 비디 요메 원장 튜잉의 메토 셔주탕 요메 디자라 낭조치기 권주 사듄도 좀 귀디 니에바체니 큐신나 냠도 초와 르그 동동 주스 큐도 샤와 추가를 가진 좀유 로레 뒹주탕 근대급수 샤와 추가를 초하기 냠도 좀네 서버 중마세 자당투 내부지로 처리 최신유 샤와 추가르니 노유 토간 코나를 초대 체배나 서버 도시수 내 자겐기 샤웨 리시리 대다기 개준투 처비 캡진 터부신도 본부 예배 주소금이가 첨부되어 대할때 장아치외 구류나 검주의 돕기유 서버토제미 시동압제 잠기 레드 자단탕 동동주습균상마 대다하게 초등하고지 텐주미뿐이 샤웨 리신다리 치와타 릴런지교로 참바칸시 타나 거브리처 링웨스와 잭톱기유 근듀수 서버토의 서규투 카와투부법 예배 샤와 추가르키 서버마세 자당투 내부체니 퀴테르 저주롱수 주진 기피치기유 자습 팀제 중크 양배 육준 장원수 레바탕 크테니 샤와 추가르키 세 추유리 텐주 세수조 너미 로도탕 모디소 전동 덴바탕 추주 비숨 초곤 접 건제 자서뒤 인지 추통와 양마 춘담키 타도라 진다게디 류르코웨 차트 디르큐 카섭 지기류

0: 小娃出家人，电信客人被推动，错对才丢家了。就军长途李平西，出走了人小罗，说不住他。推送所推的人那边打动，不行哟。小娃出家去，说帮多起位，说不要人在了秘密怎么行呢？如果心头穷意，提米吉他，俺们叫你个三个月，提前撒动土。
1: 盘着村主起丢，丢到南北滚渡，盘着塘。将军，啥说了？桃孙心不切割的，铁大场面，空缺切说了，你这所谓人。下边，要么他先住了松江前边，干苦了胳膊扛起。先提来开港去问，跟着怎么行的？南边人，小军你提住他，松江边干苦了个。
0: 推地批准塘对内，日口土和瓦特路都合不进，城龙乌土单位扎天里，通的抓不起心。天下挖错，米色超速，空个桥沟，绿沟塘。可能认为黄月地木来人得不熟，让街口那儿右边都有土岗去，土场单位开门。 看，也是那内地的熟人身边，牛猪汤，地主吃猪汤，是不马上的猪肉多，杀掉猪汤，当着吃几个。杀掉当着点做，是不拖在米线东站身边杀掉套路，吃忙些，忙些话，拆开猪网，拆去猪衣，当着人。拆开猪衣，当着天空塔里。
1: 都有托岗去人群前中扎进行着。前面拍在龙岩中山南边，邱云大队开前边那，长过他联系了各位，最先给杨素开不来，人群见着了来不行，恰图不约边那。内地的，几多比边把我穷远。前面这种装备，难当困难。
0: 杀对处理处，如今却为扎个绿色塘，初年秋雨上雪天气。十八千万人抓塘对内，人品杀口青年们所群众。两边地区对决的掌握手，今年你休赛克白，你对面打不差哟。
1: 对面党员是不拖在米，双方出个咱们行不通。天里，你这句对句都差异。这个东西你们搞不？初级执行的这个啥？目前身边拉出来零天的，今年我们跳不起去。
0: 台湾杨新家七位龙秀人，在今日里，刚刚空气突然在南朝前进。我不呢，虽然长度超过地球贡献加月球，三叔，秋季最新的罗马塘，努力刷三万马赛，先下米塘，努力刷江水的鱼。
1: 罗瑞金的孙辈拿掉多，开发雄壮的。他那边的家乡人辈女人，我辈跟着去年来玩东沙沙丘边，都有多个鱼都捕了用的。几日半，几笔钱的。咸阳、重庆、广州、扬，都讲跟南北区域南，错对前沿去，千里寻觅的。
0: 铁达三段运作路错对七八三遍，南北主线各处，况且拖在面段东海的喜马拉雅山区间内铺弄着个。 대다 교도의 소화를 곰신배 따도 휴충충을 짓네 혁지운 잠시 나방토 대방 양나 혁주 띵통사를 추계 대중기유 타동 사둔 담배나 댄디의 캠 망부 예부탕 디귿기를 계속자니 자신도 채외 대단히 사드윈 당의 기칸 말라기 조직 해진식 인배 대사드 기칸 말라 돈용 용와 지기유 근거 축제 초조의 마루친 신배 단이 충중 고자탕 무릎에 내부 견도 저지 제부초 교수는 남기 냐무 남기자 Shooting ring, say Kula, Tadu passing to Neje. Sang Lu Chi, Payun Chedu, Jigu Chi, Tu Dashi Chi. Rejazu built a long armati, do you talk on to Dangwe Chi? Suba Mishi don't have yet another tortu. Jigu Chi. 머슨 경주기 전도르시 고출라니 태양 로코모 배창단타 세드누 규규도 초외 경추 큐당 규진네 방제당체 몸이 자란 짐시 경미 큐드유라 가시 江配 내창리 매죽지워탕 경주촌이 기도족의 예배 혼자 펑주류세 뉴르대 초조율을 제리 10주신의 뉴제생기유 펑주류리 초조율 튼지도서 지지 지섭도 동화 강하시 뒤초 경주남 큐내 양마 혈화 제바티 제생소라 혼자 뚝쇼디 몸시유 태양랑 예키 송의 유시탄 고로 신창키 어진료 소수 리다딘 주송의 통주유 대단히 예컵 림부탕부 송종 속자이 종세퇴배 江西银北차니 콘주 추군 최캐부유 咸阳 시루노 규기 스버토제미 시동 제제신비 자라텔라촌나 스버미 갸잠 파른조의 규토 추당 방자소 진윤토조신유 웬양 리다신타기 양교 콤주 제수 장치 장어치외 군주수와 저승점세 균니토 Tena Gangla Redo Ridagi, Nishimba She Gangster Gangtan Meso Burin Zela, Mi Ni Simba Masse Panze Ludu, Gokshu Yuze, Yoksu Tabu, Kadurtu Dangwe Konzu, Tam Dantan, Damra Chakto Changa Soli, Delang, Jotuki Yangni, Zazen Riki, Kyoto Sokasi Yimbe Kimzan Merengori Kuitig Zazumang Lul Singni Kyoto Yungodan Dengi Chiki Yangponi, Kyoto Goba Indu Tumzin Chebata, Kyoto Ti Turgute, Kajo Dungzinchi Teda Logic to Zina 퍼규 출규 권에 뒤더기유 태양 토자즈리타 방자 타는 오제 소장 사외나 대장그 왕자 순수 체질의 편에 대암조타 너궁 믹소하기 초라 눈부유라 ke mi ngapja chukye se nyenka tsortuba ma se. Nyenka yueba hako che, timuru chön chubi yu. Tena, tetsuyo kanto sokja xen tang, mi riki nyewar jar kako yu.

속도치낭 로고 충웨 깡키 뇌메 기칸마라 차상부탕 리기 속자 퉁구 표숨석배 규디루 깡츠 강가흥기시 소도체 척배나 양배 응아콘테니 깡츠 가디 김치 주모티지 도위 토강키 진드시바 흥주슈르기 서버마사르슈르니 대전수당 체류 체징앙 슈룬도웨 자친부티니 흥주감지 우딘소아기 돈좀 흥대더부지 대양 지류리는 유린 차부나 니도 유루웨 증추티니 개부르 니레 야르세이 롱은 예동하기 양은식 당레리 규소 꿀어터 둔터도 착비 강소다 캬룸 슈추 쌍부디 큐버타 정규티 당래 린덕수 용두디 출라 차완제제 넘바식 차유 태양 정주타 멋진 정사디 녹조수 쥐베 남다 남시 사성 뒤세 통대초 시라테지 통대초타 지주 뒤뒤인데 잠티 세륜 스슈 종기 창조 유토 태양 통대초타 흥주타만 제니 최진강 윤두 수룬도 시치 제양 지주 뒤뒤기 정주 남토 최선망외 개인법규 센도 증명부터 롱동차 국내수 미남진 지주 뒤뒤라 센대 조모 세비기 지주 뒤뒤 지주법규기 뒤뒤대 세전타 변종 유난제 신진타 랑교종 송부 렌삼수 용도시 법규티 지링제라 제레 송동화장타 야윤제를 조심은 진급주화장시 태양음시 림시 토론도와타 듀니 추수중외 듀유진부티 죽디워천라 디주디디기 추수 니레레마데바 치론도시 계신 장외기 타고시와타 듀니 법규티니 장소리균덤니 매규초수 육신치 계외 디주디디기 출라망을 트니 접가 치슈티니 역추시에스르웨 정규티니 법규티니 유럽탕 에시아 감사체는 깅을 트 내부 체링기 유그네기 손에게 대남 제재식이 둘라 유럽탕 에시아 감사체는 깅을 중부 휴숨속쇠 인배 규식장이 역추디니 도유 토강기 롱슈르 크뇽사라 슈룬두디 대예윤토 참가타 지우망보시 급신유 대양 추추제 림신 파로와탕 듀니 남래 난키 녀리 초양 충제 퇴동 조시 남시 기부탕 세리 쇠바타기 내차망보시 깡 참당토 제주를 지 디루 법용비유 Rinpur ma songwar, kyuja choya nye dhiru zhungi yu. Chowinba gyu tiyar,

태양 정숨 직도 교구타 유난노 창기 체제의 규기 대외 크기 내서디 윤두칸 리믹스의 적유타 넘시기 캐주얼리 캔딩의 마법이 손에 두유 드럽주급의 두기네 송디 계급 신앙기 지신리보와 망보시 윤두칸의 딱제타 마비추도 제압규 리장타 윤두칸의 소아기 민토네 딱비 지신리 야당 숨주 속구 예바시 디카니 윤주칸 리서버토 세미 시동학계 예매기 캬룸 그 임바타 수눈 용시 남시 셴베 로코모로 장아르치 와서 웅디엔 소아기 까치 소구이식지 외자 장아르치 외 작두 파르싱토 세콜레토 롱어 동규르망 손에 제베 나웨 레레리기 지신식 내유 윤주 레레니 잠리토가 레레지 신체 장관 누구 치수 식당 중국 호나리 외배 토장 유리 식장리 대리 로제 콩라 윤주 강리네 통마르 니에베 민티 따라 따바시 윤주 레레 대니 치준 제부 대자 매주 대차폰 중심 신도 근배 왕기 심주 기준다 첨부 대유 대야 제로 최동급제 급주 국글로 계급 전부 당부 전년 송경기 리제지 신기 민수나 주요 人口程度抗击路有那样日向图压击北云松内没到那些你得不要出现

대양 리국이나 제기 타잠타 방촌 토도 자제 토가 메도 지라 메도 셰신유 쿠주바니 남의 생공 쿠주바 꼴기 지신식이라 남의 생공 트여기 잔제 트여니 멘다와 테지 대졸라 티심 튀주메라 타두나바야 케 잘보식 요디 쿠주베인 더먼티 쿵메 입식 차유부타 대다 청주기 쿠머식당 라웨 지신리 보아츠 하메 트람 시스 Rangju khamni, tsone gin zhenzui kune keng yue bei. Cerdu zhawei kuju bala, rang rang ki tsutab rin dian yue. Kuju ba sirpo ni, nang no tang che xing, jisu chang xing, nzhongwa kang xing. Tiela, zhenda che wei sun shu qie qie dian yue. Lakbar tu nak zhui du giwe kuju ba sirpo tida la kho wei, nye wei ti, dong rin tian zui gani, rin tu jizar yong kakbo yue. 타니 장그 뉴변 쥬가위 셴라마딘 타메지 쿠주바 세르부타 머신니와 냠제지 뉴바 태고 창부식 차여베 대다르 셴나 정니기 기사라 코베 추주그고 공톱지유 몽도기 표지 쿠주바 데리기 치수 양자치 원장테 서두 잡부티 소수의 장단 권한 엄체 민발 쿵메 입긴 담아티 준수로 쥐어베나 쿵메 침부티라 이왕 촉수 체외 대낭토 무신남 연주 마트윈 체베나 대대메토라 세운조로 응규로 톱기유 대신 대댕기 담아 헤블리에 대니 대깁순 캔식함 독 침부식 체신 철주남 쿵메 더뷰 컴퓨난 주주 간고 기니 늦은 메모 바치기 위해 咸阳 쿠주부 처리당 리장 쿠주부 처리 니니 중작당 충외 자습제도 대다통 각부이 대주 살아자네 계배 로만장나라 늑티 망부 예배 몽춘 라와 켜마다르 년탐기 쿠리우탕 냠툰 제유 테나 쫌더니 념추 지신기 소소로 현기 낭조 매용외 초내기 텁추식지 쿠주바니 리기 지신 낭기 리규 충무식 인배 차니 대창으로 하찬 용식 계차를 신도 대외나 사부인의 미도 세배 발라 마타라양 로카시의 규급이지 대양 유난 룹찬이 동교 남의 미도 지신 협망외 서구식 인바타 윤주르의 미세기 사감척이탕 넘시기 디칸이 구주와 망부 정충기 수 규식도 조류

윤주 강르티 누위 토강키 혼네르 착베 갸즈 남베 캬룸 규식데 콜라셰부 초규르타 캬룸 쇼조베 쇼겐 워두 레시 차룸 기니도 유루웨 나위 캬룸 슈르 테야 대화 대비 윤도 조베 강이 태양 지로니 돈 시르 다와 순발 저로 깜부디루 Kekse turungyo su nyurtu niwe nang suy te. Tongyo zemyo cha ngay tang, kyaarum tamtung ta, cha ngay sarpyo ngay su mar nyi chimbale. Chorong kampyo nang tu, kyang nyi pungso tewe.

진다 시발 숭의 땅 땅매매도 튀다르시 춘지 급죽호기 땅매매도기 매도시에베 튀디니 서버 마세 큐리 중치워유 왠자 대 매도시에 유중증부유 태양 진다 시발에 진다 듬배 팔라 서버 토제미 예도니 예잠기 롱슈르 큐니 고잠디 땅매매도 나조 서버신 심부다르창 시엔조신 서버 미 시동 파티 격시 주유 파도 시야가 칠기유 제대로 땅매 매도니 조 서버 토세 미 예동 앞견에 시동 파티 격손망 낙제 타잠기 나게 등도 기기유 라오준즈 춘진 급주고 규규티 radio tangme me do gi na ga mang xi ha do nan ba ra zha xi su yi pi sum cho bo yu te da ki na gu ji za si du tar do nga zhe ba ra gen ba am yu de nga jin de su lu ba xie de ji le ji de nga zhang lang ki mo zar ngom de mi yu ki ne zo de le zhang dan qin xi yu te kuo du le ba na zhe be ren mo ta 년지기 추반부에 제대로 게임을 제시도 레베 초로왕왕 기대로 당매 매도니 유난치 매도 차치와 계기 야 계식디 유난치 저도 타 저도 페페 오급초도 네법 개진 송유 태양 겐사로에 너리 낙습탕 나타서 내 강도와 당매 매도 작당 저도 체시유 대다 서주 송지 제배 정중의 목급식 인배 미세 차량기 럽도 축배 매도 난키 아무도 부텐즈 장슈슈르키 토간유르 서두 넘버 따위 카도지 서두 내유 테레 지신 캄트도 제대로 자동타 매도 개부시소 작배 뇌네 zamni yongji tangme me do khonsu tangme me do naga chekdon zam yebe nangne zhonggoro te cheka yen simbata mase dikharni zamni tangme me do gi khyapgongi dewa theje zhonggo tangme me do gi jik gyal hak zamni mangchewa lhunup gyudu khyapji mangbosi se imnyokzin cheshi minyungwe sabar those rigu tu gyesar chebe na mi chwe te da thonggo na le habu te zamme

0: 미츠 메도 카치라 튜니 믹센 덴방 지체데 땅메 메도 춘튜니 남이야 켈라 왕 셰베 고규 예베 제심스므 춘튜 예제주 셰야 땅메 메도 가웨 미소니 심사 헤미 젠지 제제베 세스양유 테나 저우춘군 땅메 메도 기 답제 추디 제외 땅모 사르퍼베 튜디 샤르와지
1: 小微你学小微的长微归你谁放在那车图塑胶穷忙不与谁吹过粗心顿听姐妹四边面落个脸在那摩托你以我中科女就结巴肩部学就赢
2: Lukunki, such a journey, they are in Tawa, Rubu.

0: 진짜 나 장산에 로리에니 어제지가 가시실 침비 주조티니 어제지가 염토 당구이 나 주조랑 가비 이다 나라니 토토 니는 가래 한 토조 주조 따라인다
1: 맞다 장게 카카날 마고디 데케데스토바
0: 니에데 제스토니 제네조라 도시 안에 껴요 주무님도 어제를 연유니 알아 동의할 시도야 로고 딜레면 도도님도 용지
1: 니님도 용메다 우수 깊지 쇼사
0: 니에 다 그랬삼지 제네 주민 올 때지 라가 교스도시 계세모도 미라 나통 주지에 은행아 롱라바
2: 딜레바시다 쇼자 투브 당구르바 롱마시다
0: 나 속으로 응고 유디 레브낭다메다 미동원이 랑주조르비야 그란이 제시와자 어제신이 제일 보거든 제이야
1: 말이 말이 진짜 말이
2: 디샤 선수리 마셔다 小张 승마사 은영원이 제부쇼쇼
0: 제가 켈리는 예시르샤 미랭아 미고고 올수듬도 계세미디들이 알아듬어도 미라 내코 롤스샤
1: 야 미마니야 왜
0: 그란이가 고고당 촌메바 네 결혼 네 좋은 말이야.
1: 아씨, 老徐, 용어도 꽤 아.
2: 小张, 너희가 랑샘 치자, 정말사 승이. 너희가 높이서. 아라이니 도미 지수아
0: 그네 범위 기내 시엔다 만 자스르시야

0: 라디아 가르치기
1: 가르치기 있어요 쌤지 대유
0: 네버가 지다 원신규비
1: 원신규 안수캠도이 가르치기 해봐
0: 개재하며
2: 그래
1: 가르치기야 안된다
2: 그래 가르치기 가르치기 신규비
1: 안된다지
0: 아니 너비 여수
2: 누구들 영재 마듀
0: 라고가 쇼시
2: 여수와 라고가 쇼 여수와 쟤 영재 뒤 여수와
1: 가르치기야 안된다 안된다지
2: 여주
1: 이제 가르치기야
0: 여주
1: 안된다 이하 같이 가요 그래 띵에시마쇼 나다 저거메
3: 그래라다 저거메스 다들한테 님도 인사하러 봐 장세기 님도 뺀눈이 메봐 님도 제 시어를 성문두고 해
1: 그래 니네 대체 가자
0: 더 쏘시
4: 도 미셔 마피 제중나리 니로 삼 심사자 제주 야우제나 고 배다 마시
5: 용아
6: 풍도 화채미나
7: 아시 세니토도 이균이 요리 고바라치미나
8: 小镇，冯都同志们。啊，
7: 那，然后结束。嗯，
8: 结束么？算欧风了。
7: 那里冯都同志们去。同志们去。呀，请你们到门外。 알았지미나
0: 와지봐
8: 봐라
0: 선이 도교기 님은 한번 입어 랑게 식미배 주저 설리도
8: 어 등기 탭대제 깔리시라 카주 최선 고위해야 제 잠시가 지미
0: 뒤에서 나중에스게 저자 어디게 갈래 협사합지 승이 탄주 님들다 셰스 다요
1: 니도블라 나만 르다 니도블라
9: 今天最明显的东西，你看看谢木叔了，对没？俺在这块看着我是，俺们你还要赢，你都不啦？
10: 他这下这下，这没接不的，他这样你都不要有说不的这样用。怎么说也让赢？俺哪里听得见嘛？下不去，嘛说是。你都不是个用过又不合适性格的，这也没说的啊。是不是你生的鬼？没事，你都不啦？俺是你土著当过去，马六的土著是。
9: 도교당고인에돈도래야던지제제도스대드네약스레미도아시키랑게과루주나무시니에때메라카게체메강냐제베미상메드제제리도스심제도시도스네랑지제지그리마시니도블라아샤이나진쇼간존네조부시피제딘제가스무도아랑데싱마리추수주베지러댐다니미도 빈자 마덴비는 우고 봐서 도래.
1: 중암제 라시야.
9: 비그 소저러 봐. 되규니도 없어 자 용마리. 니 님 숨을 안 해대매. 내 술을 그 삼제. 님 숨고지라. 님 같이 마디야 삼추. 이내 니도 배 싱글 수 숨그래.
1: 마시. 장 진쇼디제 그네라죠. 아.
9: 오나. 된다든가 좀 가지고 주네 셔야 요 말이. 심부동아 치르 내 도마다.
1: 허시. 다대들라 야지베. 아. 도스는 알려서나. 니도 가게 라면 받으셔. 계생아 두교나 주무통 이 때르면 돼.
9: 말다. 롭신 줘야자 말베. 랑게 시부든 저좀 말해.
1: 상가 가시기. 마자다 저시베. 라면스데 롭신 줘야 요 마시. 나 캐스캐 롭신 루그다. 니 고급 귤 루고서. 두교 년원에 셔는 님 가시. 아, 나 리그룹 중국이나 국가
5: 대장
1: 거.
5: 마대시, 라는 소유.
1: 나 루인이 별래.
5: 깊다 쳐야지. 뛰어.
10: 도교단이에. 도교단이나 도도치 레그든 제제니.
1: 오인도블라 나 고양야제 치르 침부삼이.
10: 영아, 니제대제 고양야 지금이야. 니라 알지요. 로브즈미 교수다 담도. 란 로브즈 뭐 지금이나. 니 양차 쓰임마시.
1: 니 운에 때매.
10: 라소고 거등이. 라게 님부강 진다다. 로브인 스켈링송. 나 저 닥제 제비. 란다 우샤장 兄弟네 님도르자. 당마르베.
1: 兄弟네 님도 상로 주교시. 이내 지속한고 님군의 심어죠.
10: 라즈 조치도 통도라고 야죠. 대송들 고긴스입사. 조거가 동야슈디. 나탄데 나스등기. 돈지 라자치니 라우게도 나세도와.
1: 님도 이명에 가신 거지.
10: 나즈민보 세브셰비. 알레. 님도 면에 거주라고 야오르비. 도스터드네 보고 여럽지 림도. 쉐시. 베르니 수레.
1: 아. 나.
10: 나즈 토요마레 마삼시. 나저야저주도이서다트베시스 라다님도도
1: 매 아조인
10: 라바오텐데 여러봐
1: 미시나매 아조인
10: 영아 니랄지요 진쇼딘조 기내라쇼
1: 이무네시에마쇼 아호수다 인쇼매 오니도블라
10: 지가 가쩜세중아 여주니도수리
1: 싱매
10: 진쇼 기내라쇼
1: 시에마쇼
10: 분도 계세 라간 원래 야오시나 녀라 도교 수야 삼다죠. 쉬쉬. 표준이 수리.
1: 녀 지금 메스 팅마 셰비 봐.
10: 고마 지지 우샤자야 지슈.
5: 그래도 삼통스고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척준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그지? 고대게 근데 쉽지.
1: 당고 니즈라 드라가 쉽지고.
0: 쉽지고. 같이해도.
1: 상아야 어디 그래 집에 맵스야. 캡사르 니드제. 니 드라마 잡아 마다니 얼비.
0: 그지. 다디 가리인서 그래.
2: 최서지.
0: 지마 칼라사 화조 그래.
2: 최서지.
1: 저 다저 저러나 유다.
0: 가리인서.
1: 디 같이해 그래. 고대게 좀 두고. 니야라시오. 지저가 경기 가시지게. 상아도 보마리 지쇼다 수샤. 당고건다 나동가 밀레제 과티게스
3: 나동가게 지쇼다스 과티게 과 하로리
1: 착세 지쇼 되셨으니
3: 가리 지쇼
2: 자세 지쇼
3: 아 쟤는 제일라
2: 미주장 심샤
3: 시베 나라 수그런 곳이 누구야
2: 띵게 심어 좋아 만졸레 미스기 도응 아랑 클라스가 봐줘
0: 대샤 보고 된저 야가도 좀 맞지 않지? 도야 정기.
1: 야고 잡아 가고리. 도고 잡아라니 격들이.
0: 도서디 권정이 로마시아. 펑도스니에 디트린 도교르도.
1: 니 제주 제비. 펑도 팅원 니 무슨 뉴비도. 통도 카젠발라니 베르시아. 우조 차스도. 부 베르니 수이메. 셰로촌 지금이도. 도도 니 뒤리야. 우샤창의 셰르주미도. 롱르 그래 말이.
0: 제바자는 베르니 디 님도 진쇼디어리. 펑도게 타쇼진 주시 삼마시브리 나야 펑도스니디 오네 가브르시와
1: 코카야 그러지
0: 우쇼장게 헤린자자 니엘 펑도 도쿄다가도 가다 벤터 말이 샤과 사람네 마비
4: 미샤다 사게다 아고 니가 봐 미시고도가 사게다 날라다세
5: 도도대다 그럼세 섭지
4: 아고 니가
6: 도도 펑도 그시 도소시 도소시
4: 나마다
6: 도수심
0: 그래도 계셈 좋아.
5: 우셔샤. 네 그러세요다. 나도 주나 쇼모도 네 그러 내라 봐시험에. 난 할게 좀 제대로. 지쇼다가 줘서 가세게.
4: 네 오늘 라코야 요도 삼초. 지쇼도 다 좀 매. 두슬랩다 친숨어.
5: 가리 삼초. 랑가 야 가르 삼 두지. 삼 라 삼바.
4: 군이가 라 심부르. 군이다 소빈 주시.
0: 나 이제 다야 또. 지쇼다가 네 교사르야.
5: 야 재미도.
7: 가시유.
5: 아. 니다 생이 뒤도에 나 니다 니다야 나 라부야 가서 수두죠
7: 미랑 우주차를 빌샤
0: 니세요 분도 라도교 등지 유미 계세 등지 매위나 모두 다가 되지 승로도
2: 마시 갈소 봐
0: 나는 우리 고추임도 도교 담배 걸라 갸르종 마치지 미디진님도 방겸이야 또
4: 소수야
5: 가소 오늘 아주 수고해.
0: 다들 나부터 진지 이제 동시. 다자 좀 내자 토고요 가수. 라운턴다 단다 타취요 말다.
2: 오늘 아신이 지시벨.
0: 교수고 교사리세요.
2: 레스. 마시. 언니도 봐. 공개 매지. 키나레 야지.
0: 어디나. 시고요.
4: 말다. 누스타니베.
0: 분도다비. 라다가 되어지.
4: 야. 마리. 언니도 봐. 고자면 됐다. 나가 저셔 그래.
2: 독서신.
4: 마리 왜?
2: 당가 나서 자주 변 죽으벨.
0: 남자 도진 알지지. 시작아 줘.
2: 레스.
8: 아지. 알아.
0: 아지. 계제 무슨 와?
8: 나담도. 계제
0: 무슨 와?
8: 나담도.
7: 왜? 신해 봐. 이거거든.
8: 나 이제 다니.
7: 라지 졸레샤.
8: 나 다들 감 좀 심해 봐.
7: 이겨라게.
8: 이 아지 이겨라게 레샤.
7: 이겨라게 맨에 이제 근데 다니 봐.
8: 아지.
7: 감 좀 좀 더도. 감 좀 좀 여선 교그래나 주지고 말이.
3: 펑도! 대기계, 니 쇼세계 와. 교수지, 교수야 교. 나 교수야 교.
2: 뒤수 유사, 야탕문도.
3: 가르쳐 봐. 땅쇼미도. 아, 씨!
9: Yeki köreyine, yekir sevi tanbırışa. Yekir rola sevi. Çiğ bütün gümeye bir köreyine, yekir karçı ya. Yeda zöyde de lokçilomu tükürülemi. Kirene şamcı şüm var beke. Karçı ya. Çiğrizik bütün ya mevdince kütene. Lan lukı geneyi be. Ye, ben hudu da gole çiğli çiğce. Çaksaki cinşo dedik re mare. A, masa umudu eke, karime kuyre. Na su feng sali kire sotu de yoya kare.
2: Nye deme.
9: Deme de nye tobe kirsik burde be a.
2: Kata nye deme.
9: Tato deme inaçi. Kir lopçin cüzü yübe. Kir lopçin rançı ba yakuna çiğcu.
2: İkücü madan ba lopçin tüymarı süsü do.
9: Boşo şey küşoş. Küşü madan ba lopçin lügürü be. Su yişik re.
2: Misi daga çugu yübe ngeşin be. Kata nga feng duge çöğün ba. Tuz lama depçe, klas uka kyu.
9: Karışe ba.
2: Nga tanda klas da kyuin, çoğu dungba yinze gınca stang uşe.
9: Tadu da nye be. Gek burası da nye be.
5: Nga çoğu mepşe ba o. Nye şey miyim ba. Minse daga çugu yu benge şimbe. Kata nga fındu ka çöğün ba.
9: Ge. Geri nye kira geç sepçe ba. Kire lügri labur ba. Lüme duna. Nye kira diye be. Lo çubrak dosang ma kyuşo a.
2: Lüme kaşı ka.
9: Ani nye rangı boge. Nga diye be lo çubrak dosang ma kyuşo. Yong du be.
2: Yong a. Katin zil diye binda. 그 뒤둥에 늦게 쓰다 주세요.
9: 대주 대인아.

0: 야. 구셔 감사. 네 자로 쉬고 가르유나.
1: 세무구셔 감사. 캄부디 쿠바유미 시르시나다.
0: 키라야 피다.
1: 레세.
0: 디키랑 얘가지.
1: 아리.
0: 감디 니에 대해서는 증시별로.
1: 영아 영아.
0: 니 키라는 첩실인가 친구?
1: 대체나. 에지. 감사치 뭐 수준가 야구 등재 요리 삼바. 나왜 유례미?
0: 수준가 되다 니 중조시.
1: 알리.
0: 키라 상관에 패배.
1: 나 대회네.
0: 알리.
1: 리스, 뜻은 몇 개인
0: 파시다. 메메. 용마리.

0: 다도 미지 요리.
1: 계속 말이. 군녀로 좀 자자. 그제 여제나. 그래도 마시.
0: 영아.
2: 대기시. 잠깐 좀 좀 받아.
0: 육쇼 게이.
2: 게이.
0: 자기 책을 해 취미도 딱 정면

0: 교수 한테 되게 제가 신경 봐. 네 책을 뒤에. 하리나. 너니 자녀 뭐 로친 섬쳐. 아. 말한 후에 배드고 왔어. 나다 진짜 뒤에 제가 하리나. 상게 나다 진짜 지금 두고. 영아. 진 나부도 요래도 답.
1: 말이. 모두 지금 말해 아. 자가 길 뒤에게. 고도 말하고네 니엘치제
0: 가도 왜
2: 아
0: 가서링이 봐
2: 뭐라 부게 못 해왔네 롤리샤
1: 오네
2: 오네 이
1: 봉도 라우 롤리샤 이리 그 드스 깊지
3: 몰라 몰라 몰라 내 그라지 슈아유
1: 레제도 오네 고쳐샤
2: 스모알링게
4: 我是打的摸风了哪里老师就把心思拿所以说普通天堂不说咋我那来了马里森比摸了普罗列咋都找不得搞不懂搞不懂啊解释给他可就是罗片吧俺念了体温的香港去香港的深圳里有深圳的广州去天天广州的毕竟里有你
5: 现在去哪里我就没去你也找过几个香港的去哪里的人的同学可把业绩还写去我你阿拉可说阿姨三句大有罗马有可能我心的苦啊用不着啊阿姆了
1: 看你是哪不去了这次不得去让个草屋的不用我就猜个来去去让草屋我那江湖是不是多草屋阿姆拉我就封在了给不进你的穷下不然我呢娘们特别干了卷大姐姐意思的拉不出去摸一遍没让爸爸胜利是吧哦收了我去让草屋没阿姆拉不得
5: 不得哦你也操的天面一年来冲出马道呵呵凭个胜利给扑谁欧了给让个操的阿里让我操不过的你娘找不着阿明德我们这个多我老是什么我也是这么多呀呵呵呵呵呵不过的你呢卡尔杰白哭谁<笑><笑>
0: 都是专业药是呗哦我是马佩佩切不敌人天下罗群居顶真实三卡瑞不单呗
6: 单子别老不许不多一九级单呗咋着玩药嘛这几站轮之后嘛是呗几站轮个这呗
0: 当他看上去就送咱也花心个这这这家伙拉面的这钱嘛这
6: 다
0: 드셔. 나 사람 몰라 명도야.

0: 저저
1: 오
0: 드린 거다 니니 비게니에다
1: 승리 나 아직 미비가라 장례민도가
0: 아 정제 로마고치스 지금 주차하고지
1: 아리 직체하고지
0: 제로시다 라무죠
1: 디링 아야 수준간에 품이 십수우치토우쇼 남베 야구도라 미에 인도 카부시도 니에모랑 치니 기시 차스게면 니에 키라니 타쿠티에
0: 러치쇼

0: 제 닌가 탑산나 고코데 규시 마세 부몽스키 혹시 가리스 오시 나 된제 진대면도 나 인지 고야야차 유치기 계시 찬스 개고 초내리에 기비효게 나 쇼텐 수히
1: 제자라 비진 로용베 님디게 나라 산산실디제 좋아게데베 아
0: 심도 디피베 신다 심에 어 상지 옆뒤 미디게 네부 규치체제 나가디 저기 나가라 띵규샤 나를 죽었어서 콘서 카티 처음이도 마세 콘서 유국이 예배 마치 배우고기 나가래 거기 니장 아야 상지 겹세 사저 야신님 미도 마세니에 류토리아 우유 강한 감지에 매
1: 내는 눈 찬양할 줄 했삼죠. 장알에 두제 대어 삼삼 중아.
0: 장할 제소. 킨스비지 미래 눈 차야 유입시.
1: 처음에 왜 계자. 에지미 내 눈 차베 뒤지어시.
0: 장할 제소 아.
2: 是欧军到吧？听说俺可把听见吧？
3: 可把找回来，我再找的。走。
2: 没得。听说再来姐姐，你跑么多哎？
4: 不对，让看的不能这个姐姐，让去到谁做哎？
2: 你听说刚来可是什么去？
4: 让个有你和谢子玉。
2: 嗯，俺住过没？俺住过没去？可是俺没得到你们多久位呢，俺先去了解的。
4: 儿子，老亲戚接大妈着，全球各地三十万，到时呢让老爷用过去，让该花点点钱子，叫让你们多久嘛去，着。
2: 好嘞，你们多久嘛了呗？
4: 到着
5: 是。到着。
0: 爷爷让给爹爸妈爹吧。
6: 爹妹。
0: 啊切，让给爷爹没人多嘛钱用多给。
6: 啊是，俺没人多钱，小人我的爹妹。
0: 爷爷对的。
6: 신경봐
0: 균튜첩자나준단쌤의도수쇠대치기예밀되다축제되다미소먹여보다양래미소먹여보소
6: 알았다이문도
0: 둘이도왔으시다쥬스랑게기스쌤에봐차쇼
6: 기스쌤에봐차쇼사실이야마시는게때매계속에대유는캘링그지
0: 对的，同桌单对几个洞啊？
6: 啊，这当然是生意嘛，对的。生意难得等用嘛的，给些八百新币呢，你来年了才下生不是？
0: 究竟让个来年才牛牛嘛的？
6: 当然是生意嘛，对了，对的。俺老亲嘛去年多花来些嘛是，啥大可怕这个事？给些俺土面呢？啥事情都是提皮呢？生意有嘛是？
0: 给有嘛是？给些我那都是提皮呢？你爸爸的阿姆图是，要肯这。

0: 야, 야, 저 돈다. 어째? 야, 야, 야, 야, 야. 됐다. 라, 롱드 젠 라야, 갈치소, 아. 니라, 쉐우. 라, 가장 콩수 입은 예시 그 말이 맞삽시. 랑게, 꿀세세세, 취니에 짜싱비. 나 수지에 저디게, 취도가 쇼스. 타고 걸어가 고두명대 달로도 자기가 라보 구조를 삼제 오이시에 고르마 나 달로스 레 달로스 나 가르쳐야 되오래 아 예란 시오 나 클라스야 매바 레드 자나 알사가 요기 라보 하고 세우고
1: 아지 펑셜리 계조마 깨다 계조도 저 깨자 가 왜, 니랑 치우. 소재 유주 다야로. 갭 요지긴 싱에. 라마르베. 상게, 나주 소저 미마리 뉴체. 구두체 우리 스그두과. 샤고에 간 리드 좀 봐. 롱데데 댕 그래.
0: 말해. 카리스 니에고 간 리고래. 샤. 니에, 내가 야우마체 가르치기도. 나 죽어 소재 대제도 저저베. 카리스가 구두치고래.
1: 치. 라시다.
0: 俺这说这宇宙刚去就地那了没等于要的地雷牛没骂面呢可是这雷牛没骂人一天就让这个地球公司来个解释这个骂人然后公司没骂面去俺不要看了啊啊这让个谢蛋了大鹏让我到头发要了吧地被没了啊让个谢蛋了地被没了看了地被没了看了啊
2: 喂，让多少人退出医院？我请我走路，自家住你去。让给我打热气啊！让给我接吧，速速去接去。让我的牛腿啊！
3: 只能我多花点五十元。让现在我做嘛事？
2: 总得是呗，我出去买瓶，什么米都可以。俺让你等我些。
3: 让俺妈别打你年纪的鱼呗，晓得？俺兄弟都给对的。俺兄弟是嘛事啊？让俺去接表。你让谁的？听我俺妈领的意思了呗？伊那点子米都可以。
2: 让俺俺他妈两个娃亲面，用啊！今晚俺俺让你爸了，这娃还给没打，俺才敢没有啊！
3: 让俺才敢没有，是你要中啊呗？哼！俺得有不跟这心说。啊西，那没事的，俺你这走走就是的，他是俺爹出事。
2: 还是这走走？俺中没？
3: 啊西，龙马西的。
1: 龙不嫌那个英国婆婆进来弄钱，说是，也蛮嫌他是。
3: 啊是，让俺们都着的。
1: 范经理，说这都干不干了？谁定的这么多啊？可把眼给死的，可把苦都死的，肯定进来眼给苦都吃的，眼给永远钱多，自制点做苦都吃不得。
4: 现在居住看给李大爷工作，哼，陆军陆队上边就算要嘛事，工作跑在南郊前呢，都是第一个人吧？啥人嘛事？不过讲开个了，人还冲大去了吧？哼，人老送起了吃下这块去，这前呢，全归咱们给着一处，给弟弟，人走了要呢，你还让你没吃过去吧？
1: 就叫人去吧，可把耽误了啊！爷们的，你真该来个去，我给俺找去，让给进去啊！我，没事，就是这么些啊。弄些吃没有？让给工作，没关系，耽误了吧？说来几个，我这点子，俺做点点活的，俺就说这也给苦头的。 Soleju, Kyung, Gurju Nabata, Wayuza, Suchig, Tushi Tani Marta. Chango Shevila Kudu Cheva Rajuguni Marji. Gurju Kapcho, Suchig, Yugu Tani Marta.
2: Delusia Tel, Yanan Kapi Chomidu. Kadanga Jume. Nimching a Kalasa, Mabalan, Rana Lungi.
1: Dinjing Marji. Feng Sheng Li.
2: 哎呀，也让笑，俺里面住个，他这人里啊，欠人笑，你们进屋内人多把力度，你人里啊下早啊累，妈的，啊，这下这下，说这没上麦，让个当三姑爹的，给弟弟，光是弄个介绍，也没呢，他都吹头前有了呗，你阿妈老家就离个，他都不问你少爷。
1: 福建那家钱呢，两个币嘛的，老宋借了让老友呢打个人吧。
2: 妈的，俺甚至两个。
1: 搿对就让买药呢，你让点这句话来用。妈的，也没呢。搿对就俺最说着，那也没别对列队借钱呢，让了人我就讲用过几日的。我呀，再等一下，再等一下，俺注意的。哎。
3: 결과진이 되네 제시. 보제 내죠. 로스. 니 나한테 그랬어, 경구제. 야, 야로, 교수죠.
4: 참쇼，要不是他吃不松啊，可不是的，我那要不是老师。我们的心情是吗？是。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
3: kini khar xie yu a chang wo khup su lo je lön sha da shi rang chung du khup su ma lo pi no kong bu ye dang hua xi ge shi
5: ti hua zhe ge shi
3: xin ba nie xie di rang sam liao xie duan da khup su lo da neng zhu qie pi ne rang na miao kong bu ye xing ma shi da zhi xiang chen yue de zhe zhi qi xi
5: mo du mu di ye yin ge suo zhe ya
6: ge chung qi da
7: 我得找不着呗你过去他能测试的上个堂会去你个对啊你落不进去去黄波咱不住回去了拉起来个啥的话兄弟还是爹爹这边哎呀啊都是查尔奇斯查尔奇斯吧阿姆拉我那刚才去摸你这大爷有了三三么就天文给你这拿了刚才去没米了克拉斯还有嘛的协议
3: 嗯，罗谢那了，伢介些啥亲不是？年纪点恰恰的，小肚子给孙子的。也不是。一年里，大大要些啥米多？嗯，
7: 听闻嘞，年纪挺着个了，大大要要嘛是？修个可里可里些查尔金斯。哦，看上去年纪那了，卡着定个些啊。嗯，俺嘴皮个，嗯。 天文给你这呢，挺大走起嘛多，确实是有嘛是。一年天文年纪谈的，村子间了，就是差不多大了。
3: 哦，村子间个年纪个，没了牛嘛是不啊？

0: 대공기과도니셔봐.
1: 계자 다가 다르다. 시사월이나 왜 남가초사? 신사 박배월 주구마리. 라마 집치라. 팀웅아 천시 속에 첩뒤부이. 딘제티엘 장모마르베. 라시다. 닌지 레공기 천조 친구 딘제라. 리리 카리미니 체그지. 제자 나 리리디나 我是 유베 펜토스.
0: 시 펜카르토스 아.
1: 어찌 현다의 시험이도 천시 리젠군의 시비나 나 디나를 계속 시험하 요마르베야. 리젠디 지단지 말다. 지사 퇴진과 공조 사디 계속 뭐 근처에서 말이. 连接接干了 年纪立功的一年没卡谈过多 阿江姐 我能行给 长我听这 特别卡谈过有的 然后三个时段的 年纪立功给 我能行给 长我听这 了国中的就能肯定是啊 人吗谁 让给我 点这些学习没别啊
0: 고조니 잘 없어도
1: 디디 인거지 니랄시 팅은이나 년년지 리공 계고조 규주칸라 디그 요시 이내 단대 니에디에서디 슝리에칸사 잔라 천하디 제시미드게아 니랄시 你对你从哪去的这个名字兄弟看给我祝你从哪去的这个名字大意思让西面让你你个给我祝你你连环嘛这样可以呢人嘛是想给弟弟俺阿拉家姐前面这个爹大呗呃这呃呀卡切索 让龙来还是说你给一点儿前面写着他的年写被给这场嘛让了前面写被去了没你让了若不切你绝对若清明这个啊你明主给让托马对起啊可以没新个月你也新个月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아소로 뒤죠. 서버톨라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나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식 장부송기의 几点起步，三个人准备，我在这一边来接。

0: 라양 가르쳐 가용 봐.
1: 친구 서로디 녀마츠 챤냐 대유. 정아 대제 전화단 되미도.
0: 라양은 애대 정갈 쓰기배야. 뱀이지 따방 애대 염이나. 가르쳐 줘.
1: 나 신 중에. 나 나마 린지 매매 아.
0: 계신이야 어, 디스 왜? 디는 구간 가야기 토거 작들이.
1: 토거 작들 예. 지마라. 칠루 튠데 토거 작들 키제 튠니 비 아. 니에친의 장기. 랭니 몽구 제 유기시.
0: 지도 누구야?

0: 오세!
1: 봐봐, 봐봐랑 잠시래스. 뜨다. 닌지기 능구 사업수입이.
0: 야구라디 능구.
1: 하치야! 계속 야가도.
0: 계속 야가도. 네주라치오. 단다 마 범을 되지 있어.
1: 하치. 띵에 가니리.
0: 야구라치오. 가리 가니래. 아. 부시다 범지 세가님도 예배.
1: 님도 예배다. 뭐라니 예대스. 나대 능구 수구대비.
0: 제레 바방가 꾸꾸리 삼지고에. 그래 뭐서 좀 맵든 제 체제. 나서 펑사가 샴지 삼고 쇼게.
1: 다시 라시게 뭐 돼요? 다봐 펑사 샴지 쇼스 하슬이야. 너도 펑사 샴지 쇼가 여러베.
0: 그렇지 봐.
1: 네. 너도 샴지 쇼야. 가르대요 레시규. 다지샤. 바브랑게 안 넘주 예부들 대행 마시. 네 보면다 가게 지금 뭐죠?
0: 계속 마셔.
1: 마시네. 네 지금 제비네 가려지. 좀쇼 쓰시 나다 렌드지. 가로세 로지스 님도 대비네. 미 가르싱에도 아. 띠 근데 마시베. 바브랑 고중 예시죠 봐. 할라무소. 수소 내보 싶지 있던 도시기. 바브랑 수저들 제가 샴데 쉬위네 수 나왔던 것이.
0: 我祝你三七天。姐，爸让我祝你们能开心啊。就这热闹的，就。开心啊！大哥，我祝你去。我每次在接单面，我想中个去，你每次去，风沙波给你接头羊来看看去牛咩。
2: 小肚子，
3: 冷骨啊，冷骨啊！阿西，赶紧吧。冯舍离，你等天气好吧，祝你吧。啥个事情有吧？
2: 我住你去了，那就把官员住下，咱们都。咱们也是那农民多吧？
4: 小张一直跟着，听着有几多。老肖。

0: 지게 와라 지게 정라 당도 있잖아 주디 소주 탁 주시세 소주 주기 최고 되는 남시 네 탑주 여고지리 성추 이내 탄다 내 뒤도 디쿠일 시기 첩 매서 류감 디손 전제 소주 주비너 소주 탁 주시세 소주 토미도
1: 제나 중대 소는 용구여나
0: 용마실 진동하라 디케랑 생각나기 깔아 침부지러 부구 춘주시 칩다 지부지경시 계속 속주 뒤돌 项目도 위너 계랑 공부시다 내주 그 절러시 팅어용 하나 주신 거 껴부치 뒤서 나와 등마시 속주 项目도 위네 신경관 게임 다시 이내 단의 용야 마시 계획과 고려 숨겨라 통제시라는 곳이 우지게 주장 인물이 세르무르다 헤매 숨부시
2: 체사 계속 세실뢰베 속주 탁주 소지 숨어도 위네 류캄 디순 소제 지린체 통마지
3: 뭐도 산제 뭐심 제나 소주 소투르베 대제 대 카스 지그리
4: 기라조 돈도 섬지 신다 하루 유쉬다
0: 돈도 탑시 조시 디조 손다 야듯이
4: 게니울라 무디오 손다
0: 니에 삼르 십주 스타지 디쿠일러 속주 탁주시세 소주 조비니 여고도 디쿠일러 시키친 부치 소제쿠이다 중미 뒤구이쿠이 바르다 참부도 싸고 있는 배가라 서버마부시야 탁주 제배 쪽주 그래도 장군아 륜 탁시 네 유용치 뒤 디구일 잠다지 수균기 신기도 없음 마시 네 슈피비너 적진 도구시 성비 제마 디구일러 쪽주 탁주 제세 소주 쪽비너 소제 쪽주 탁주 두 배마세 중미 소외 쪽주 탁주 두시 경리네 셰비너 가와 주댐지러 미럽 제마 팬드 중구시
4: 아니 다들이랑 게 조선당 걸 숨고 가져 당구이나
0: 초외 쪽주 탁주 다야 디겨비너 배지 동주지 숙지 조디 쪽주 탁주 소제 사두야라 조선 대바 죽시 더도 소제 구이다 중미 뒤구이 발라 부글루 유자 데레 조선도 죽시
5: 기랑게 가르송 미니 하코스 제네 땡 십세 제블레 마저 대외 망치하고로 봐 니저 용마시
2: 지게 원라 前的 남자的
4: 主图也有嘛这，俺去让他娘们来前头买买，你见的开图是嘛这？他都可以用造军水呢，你听个眼前活的，用不嘛让你开明度，一年得不三的用过嘛是吧？这个忘了去让个说呢？顶俺做种子啥些送上，他就觉得不值，这个装了的，这个没了，给你了，俺就怕罗你，东子也我去给不起，看叫些那做家庭必须，用个月的没呢？
5: 用啊，那次。 我听这事情，他那个是三木当国不少的，那么这的你们也得知。可是买一笔呢，多下些啥子的，我讲些的有骨的，这是芒果当回来，连拉不起嘛这。可是你这笔呢，搞事的，走去他去说啥土药去。谁干了给呢？啥子大也没多，谁想了给呢？这送他吃些。
4: 下面的你都是些，让给，给流浪人多，最多见的最最些的。
5: 营业
4: 着从卡车当过玉米地，春秋节更多节，他们没准备呢。年行长出了车呢，我们也要等他出头节。
5: 记得没了，对。
4: 大致意思，等他的他家电器品，晚上装作边角皮件当过边马车，自动电表，创作电表出来了，热烈的要热。晚上装作车年当忙活起度，你最低应该要出手用嘛人。
6: 就接着没得，趁个中啊，别拉子了些。出国人不吃小松辣子的，别进。好嘞，答案用生皮，托他们人民呢吃中年辣子过的。
7: 好，是。
6: 首先我拉个话点说。我才来啊。老王手点名都是，你给我看了三百几了，罗青丝，还是切松。哦，第二是啊，早就他就讲说这三只大面团大的，你大姐这个信不信？三只大，加军营呢，要多，没人学子多啊。 一年年头做我的，毕竟啥子的给头上写个一件啥联系啊？哦，有的工作大，春闲、管在，等到服饰工作这些。你要过什么时候？看这边。哦，第二是啊，哦，看上新来工作，头上新大松木的给啥子检查链接，毕竟中央的你，看是啊，才得不应啥。哦，毕竟中间那个估计送个几大，看给小区检查不着。现在他们用着擦水的。
7: 当代队了，控制执行的个也对比呢。大大的也有生病，年上吧，手机拿的最多姐姐
6: zogub liu khun zubi ne yang yao sa zi damda lam na.
5: Si, de ha le ya karo zhe. So zhu zu ya di chong zui che du zhe, shi ba? So zhu zu yu ne yin qi zog qiu so zhu zu zhe. Sa ye ke bu zhe mo do, ngan su mi ye ke ran ma zhe. Zog qiu so zhu zu ya tun da di, ka zui yang bu zhe, ou rang ke xing zhe ba. So gui bu liu ge yang guo jiang guo de ni, sa zi di dam bu zhe. Tan de yang yao hen zhe si dang bu zhe.
6: Yang wen rang ge ba la da, ge zhi jian de ga mian zhuo a.
5: Chui du har qia wu le tun qi ke mian ba. Mo xin ne tan su de bu yo ma zhe. Jie le ngan yin ni de xie xia dang yong. Da du si tian qin da, wo.
6: Yong a.
4: Ji jian ma la, na guo.
7: Ji, yong a yong a, yin de.
4: To jian na, to jian na xiu yin da.
7: Ge xin wan le.
4: Xie ra bie rang du a, yin da.
8: 小虎，别的事情嘛，对不起，谁来压戏？
9: 主任了，我。

0: 쯔비.
1: 디야랑게 퍼린 제이메 수신 그래.
0: 키랑게 제능아 미디 제리베.
1: 아, 영아. 아. 로게 유딘르샤. 삼페브다. 제페브. 난저 이다 춤질레 된간라 준다 제딘데 고요고도. 나 가부이. 저가 랑게 문주 춤질비 제신 년수디 저지지가 교. 아. 디리네서 나랑서 진다다. 리미저 와차브지. 니에 센터를 워카르 뛰미네 랑게 다가는 시 주부르다.
0: 터제나.
1: 아. 지다제는 운초 춤질바. 라제 요마시. 난저 슈노 다토체니 다리 개개체고 역시 디콘라 레로체블리 등계 용 역시 사주무디 소소르니게 규셰된제 절린체고지 용두게
0: 용아
1: 샤카 다시는 랑게 가키치니 최바스기 유비야
0: 최바스기 유지
1: 아, 쟤는 랑 레밍을 교류 표진 등동아 깨부주고 싶었다.

0: 고동아리 야쇼다.
1: 오구 나 세베. 네 등기랑 팔 오구랑 같이 집에 가 통주. 제사 쉐네 야주제 개용비다.
0: 라삼단 개부도데 돈당고강 삼마단야 흐리나.
1: 나 충두 수교브라시 이내 렘바면다.
0: 란렘바다 마치 장탁주시야. 네랑지요. 사신도링기 군서림비 민구이드 생기야하도
1: 아씨 어구 왕칭来胡说马구的这咋야 가리이나
0: 가인스의 민주비의 전시지 신가야호덥장지 민주신가 요지요야지도 쇼앙알란다 고치니치고리 랑가 흐르치에바 랑가 사신디 로다치지

0: 명기 용보유나 네 장례 덕주 세세세 군습제쇼 랑직되다 지두 사변덕지 둔둘레 미통야 요마지 랑주리디 접직 주고 야야메바 돈도 미다 돌까지
1: 딩아 수구교 부선자저바
0: 저번에 랑라 레스 양고 규치 제유 랑게 내가 여기 제배 진정아로 내가만 용보 랑게 창제도 네 생말에 삼주게 네 랑바병 올 때지 심지마 제지 정아 랑 네 중도 간 깨담비 네 중도 간 수용 조절 삼주게 我才也 유치라 네 랑시오 랑가 사지디 저게 제시 도시용 안에 군사 제요지 초면 마셔지 민국가 교 다 정말로 아
1: 뭐
0: 결을 양자 직시다
1: 나도 유미도 가다 민국유매
0: 결을 과도 유미도 아 마대야 도다시오다
1: 치료인에 망고디 제자야 가래 아 안용다 쉐샤
0: 결을 미세경이
1: 나도 유미도
0: 결을 내 유미도에 내 결에 봐봐 강부터 좋았어 내 유미 대쇼리 유기
1: 아니네 나도 유미도
0: 유지
1: 나도 유미도 명确的 고용매
0: 간조 민국수
1: 나 민국용매
0: 대주디이나 자리야 서신도 링기 군사림배 등다디 내관자다 개시해비 삼자민도 돈도지유 자리야 만조사마 롱부진민수원자 랑게 다도 지도는 지다 두산 송부디게라 랑게 위마 진이토바 되는 용도에 돈도진라고저 나게 서신 범행위디 줄로르모주 종조커서 제조 랑게 양자 주민 이게 쇠제 공조세이 고추비나 돈다디 도세 죽지리 내대 탄다 초배 레그마고도 종조 레그 랑지 제인다
2: 各地对我们做那三项就持续对待中东有事第一个年吃松的狗第二个年我们培养就吃你需要事全东吃食就在中东吃下我们做出来狗就吃你这个三百女吧全东吃松所有的中东亲下一年轻人的你给中间入入世界自己给不对吃松所有的民族吃对了老子的中间马大长三百姓现在有马事可是吃对
3: 幸福到底让你们大马的被提着去也有了吧爸爸你们准确的给起来满足要气度自己来给你我们请你去来压面底下家老狂怕要有个孙子我们请你姐姐来女品的吃起去当压面度你家老狂气不大准确气度蒙古鸡了总之是要没穷一年欧才两个这个困兽气压的我们是总之没问题起码的事情且在我们最冷下说着的
4: 这娃切皮控制穷子的家人女别把什么多我是穷子穷的吃东买的事情你最的错过切皮呢偏途中云的面呢偏途买的错过前天给起来头当能是主过的仓库塞塞停的这他瓜都拿顿天了上个仓库信息杨过睡不睡你让谢不也不我这边来给他们吃的错过拿顿两个吃的地江皮
1: 不不让给咱们这吃的
5: 兄弟看了爹爹的腰心没多呗引进老团看了姐姐全面两个人的仓面全面两个人啊这爸爸啊是那他人我顶着些嘛用的可是各地都都自己给参与着的这你要了团大的三不少的幸福吃对了是的我的人家还没干了些啥给你吃就了是的啥不一但吃对了是没吃不是啊你电话了可是的团大的主动完这三十八
3: 我们过的这段钱来给的钱你大便还好多少多多老过钱是钱我认识大齐他得给这些个啊这爸爸幸福给哪里有不忙是穷丧不行有不让不让呗让不让呗你全面来个这吧爸爸我们这么是的你看那个钱听我念来个七百个了总之三大米多 俺在农村学校上特别大呢，读书吃力。三年年后就参加，念书的三不写巧，念中我来可把牛皮，没人给俺照顾起这六只学校，念书的这几只钱的用个是自己，穷人家给村民七八亩田切皮呢，困少给本意是都要要的自己。穷的没用皮呢，年前点起年纪再还住在学，顶这钱呢，穷鬼婆也用住个生病。
5: 穷鬼还算怕呢。
1: 중국 파업을 해봐.
2: 저 유월에 요만해.
3: 저 전자, 전다딩아 저거 도수진라 주는 용기시비에.
4: 老원, 林森진동지. 시브제네 수딩제라 주도치롱 커봐요제. 공세 노트라 다부도 예견 키우유. 기니게 세가치 마차샤네 예사등그리.
3: 용아, 친라, 종지디마 뚜는다.
4: 中间的给拿了这松所记的短短出去也就有时从这的给接能个你给说这些就可是区别这段老子的事让给大家期待这段老子的多这个牛骨的手啊六百七是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这两大通过面子都是有些有的。
5: 马里叫专家，听这些牛马的，俺在那里为蒙古大马交钱，叫人给买这边的，俺在那里穷苦钱破马是白啊。
4: 你也听说马交钱久没？没事呢，马交钱三万人个月了吧？
5: 你纯粹俺就是心独立些暂时，心没到你最近这面吧？
4: 纯粹听说心独立是好事嘞啊！私信是要的，也靠了他要是。没事呢，我做私信独立些的，也靠不是巨大推门的。
5: 听这些没多，马上马上。
4: 但这一下请来，连卡的钱呢，这个随大端过着吧。总之的讲，我有卡手有呢，你经常做这些。现大的做，但人家俺对面娘子妈现在用的喂。对。
3: 听这日记给传家，听过年书记那徐皮，况给昆山四巨男了，马家卡最前面呢，地址给昆山情书送给。穷鬼跑不得走，三十多年前的昆山青桥市，某些年俺做吃什么水果大大麻椒切皮，吃顿老子店里稳稳经济的麻椒切皮，谈到建筑总经院那么多，这是新面试过是吧？接着我们给穷鬼的咳嗽切皮，书记老送单点评呢，错怪昆山青桥市啊！
4: 看大不大个腿大的书记是个什么用啊？让还是钱吧，让给他的年八百名天将俺领不一百，你让谁？书记乐不得，咋推着？西边那村肯定是吃过面，你先把钱先给他。听说卡大木大哥吃顿锅鱼是，但我那两个吃顿就锅鱼了，你这样了呗？
3: 俺最嘛叫吃顿西餐，吃顿木多么好。
4: 这样没？你听你两家听起笑，总是讲我卡水源呢，我谈个人，吃送去送去的顿都出去交酒，是吧？听你的品鉴嘛钱吧，你拿退了，我交了。一年，一批呗，品鉴退吧这样没？听你给俺说的，我得要你管么？
3: 你连的话用个谁？俺最嘛叫吃什么水果老子切皮，让给俺做吃什么水果这样吃过着，吃顿老子的穷鬼啥嘛吃别。你能面肯定乐不谁？穷的嘛用皮呢，坚定皮你也能有谁？说心干了，穷俺给不说，让啥下雨你给真穷的见面。
4: 用啊，让给钱包钱你才捏着吧，真的。现在俺最怕了，看给谁会买吧？呀，听你去那爬起去。
5: 幸福。
3: 喂，青云，卡啥让给我？接报青年做事多，接报青年存不低，用你花钱还着谁啊？让给我着不起吃着去的。哦，是，你做的肉啥不是多？用啊，年薪是。
1: 大让给，听你给的这些年用了呗？你天天的做那都出不多嘛？这啥子嘛？让给。已经出了俺那了三代不冤死，俺做新辈新个业务都能谈个成吧？全面钱管用着呗。
2: 该叫么给你用的呗。进来，幸福讨俺娘是给管钱。
3: 爸爸，阿妈，
2: 娘是给管酒席，可怜的。我都让人了，还没好听这个这点啊！幸福了，他都不靠点药的，俺就王三个操日的。没事呢，不过村人大是从村那了，新改过改起了住民多的，还了钱你们就带送的。我马那边呢，不过村给不用过这边。让爸爸新别回来，若不钱不多的呢，看管那了，打，先嘛的打，你孙主任。
1: 就会跑不得我有着的，
2: 我是。 我幸福从我那不地来砸钱要的呗。
5: 呀，就咋不动的？呀，今天苏达，行不许多，苏国平给谁？干嘞何种哎？出国没得钱么多啊？
3: 爸爸，俺们家顶这钱不通的，俺也是没给不穷的米多，怎么俺来穷么怂？
5: 阿姐，俺做爸爸顶这些，我有个多事钱不多啊，甚至些龙粮出些。爸爸，我从他没给不起我么多，让龙顶我嘛些，咱们可穷么多？呀，

0: 야매니 예 칭질 가바겹지 게시티가
1: 용아
2: 왜 쇼 가르쳐서
0: 왜 칭질 어디 어 사지도 린시아디 거리 당도체나 게지 오슈스 이네 응일 바스카시 마잠치 치드윤라스 셉시에 토무도
3: 다당아 졸리 뜻이 큐르메도
0: 제자 장가와 깊지 게시시 왔었죠 어 네 셉시에 심어서 아자 제제 장시에 주의
1: 왜 칭지
2: 아자 쉐다
1: 나 다랑 주저기 쓰신 포만 린제 중앙 주야 된다티 랑게 싱크스바 탄다 총수 용구 커서마 제자 뇽주도 슬하수

0: 우기 치솜디어다.
1: 예 싱그유, 예 싱그유. 얘네 쇼다 진짜 사요지.
2: 마지르치라.
1: 어, 니차. 켄스 된다디 체도 갈레시라 겜니. 나 제부 상고르 치욤브리. 딤제치아 체도 알아스 동고르다.
2: 지, 알아도스도. 가제스 루가. 야. 오지. 야, 뉴스도 아. 야,
3: 나 출루야 다리나.
0: 부부 유자, 주게 알아서 지키지.
1: 이다.
2: 야,
1: 야, 김재 씨다.
2: 예.
1: 김재 양재 씨.
2: 갈레카스.
3: 야. 너희게 민세가 침자피, 각자디 바베수지완라 주자, 펜시비스 토스가.
1: 디디 인고치오. 팅아. 数据完了给重不存你这些这那多下个主队我看唐国那有的我说的黄个点点能个谁多多大气你也他们都先用没听啊我听见人呢多马我对我谁为重罪迷的最不小心家里小周期的迷茫不起不歇心思各队队你擅长个这里期间擅长今年一百今年一呢让给了的 你 쇼르글럽인다.
2: 오제지 아라모두고네 라시자샤 더지스 장게샨탕스 표야요르베 수지완라르다.
1: 아시마리 급드드 수지멘바 급드드 나츠상메 샨탕스 표요제 장게싱그유베 탄당아스님도데네 팅에네 수시에드 나츠샨탕스 표요너 딘데알레로시 계좌치슈다 시지치슈급러 너니니 총수나르주드
2: 对对传家去去的给谁啊我是马配比呢快把别动家去家的谭的传家给谭的我是平时别谭的传家从北无知所在谭的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图阿拉
1: 야고시 나도 아 용도 왜
2: 용아 쟤는 야고시였어 이내 다로 친지 구질을 섬지 쇼가 조여서 로용 도미도 쓰기
3: 계층마시 친지 량이 없어 나도 능무디게 되면 당무다 저와 남는 존 다가 싶어

0: 어지라 공부다 쇼고르드고
1: 제대로 야치 차샤 당대 선생님이 안 좋다고 마지 출간 그 뒤 시기위너 제대로 저 정토저 윤나면은
0: 수지라가 송송아 니엘 소트조 디네 조치 타치 소트조 니시 머시고로 대대가 좋다 등시 니에 된체 또 송토 승비 루니베 이
1: 내니 차시 동가조도 아
2: 어 수지완라게 근다데 도구시라는기 총조원래네 양야총도소니 심주세제 파제부시 견조투사메종어제 등도 거접진이제규제송아 딘제단다부도 균이진유요마르다 당견조되게 로이쌤좀해아 주의등이기대 야오시대 내두이면도나 민경느지고시
3: 칭라이나그 미쿠바심제
2: 콘조나그네주디 뇽조사부도 기란수다저그마시 등도 속분에 거접도시제오히그유부자 단도 쇠잡시
0: 쟤는 군조 딜레 망제에 정보
2: 군조 커섭신다 핑제 제여 마시 마세 인게 기랑조 시야슈 신라게 기랑조 응은우 제베 보르디게 팔로 마시 다 정준의 제호야 장무 제브다 등도 기랑조게 로이 마셈지 디간 명모 여비너 등다디 아주도 증명다
1: 유샤나 주리라 터제나 기랑 터수시스 야메나 도시게
2: 겐지 니니 쇠샤요시 기란즈 민교 니에 바신제 지바 기란즈 나무게가 교달라고

0: Mudge, Pinja, your armor chipsy, someone on mattressy.
1: Ah, Smarty, oh, run the shaggy shaggy, lung the jamachta. Kanda, Chishida, Namarane, Chinida, Sumsa Straba Jodango. Ching like Hosena, the Durma Tubine, Twinsenda, Fusion Kunile, Mansa Rabin, I seem keep you on.
0: Some of you are here, Kurton Jones, Kurna Jimmy's Mubina, Nirilla Mateva, do duty.
1: Oh, did you my shed on g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이런 얘기를 해봐야 했었지. 롭스 참아시켜. 아주 완전 땡에 교류소라 지용주라. 오지 규매. 마주. 오차이미. 마주.
2: 시세다 내 라고 말이야 다운고.
0: 마주.
2: 제라 모유 다운고. 제라 모유 다 모유 다. 세이 녀를 사삼주 쇼가 용과 안 가주고 있다 안 가주고 있다. 흥.

0: 엄마, 같이 있어.
1: 러사리, 칭라니, 맹가나 니데. 예쁘 찍으니 저기나 되지 되어지. 땅 아주 숨 죽어버리자. 팅우에게 예수님을 굳이 삼을 거중에니. 스마키를 켜는 동안.
0: 엄마, 뭡니까?
1: 신부, 나랑 그러질 남아 여비. 뒤뒤상 봐봐. 请来了没穷啊你也给我请来把我打击不着请来把我来叫我的事情不是老缺你要吗是俺就没咱去就算咱从话都是给你一年请来你这家要看的一拿请来给给这些对三三天的这些图没多你就在我穷的不会对着我有些责任 라쉬다 보고 주지 변주 갸리겨 갑주겨 봐 대학 가르요래 아 이내 그두 이내 예칭라 치제 미자 미루 모래 고나 토대를 봐 주지 예단의 삶을 더두 칭라 미다 저와 쟤두 자 소전 나 랭치가 교수 내 전두 지금 인도 대주 삶을 보고 든지 어휴 쉐자 쟤다
0: 一年
1: 请来爸爸看你个么多结了请知道小雨姐姐你是不是死死前送给九月我也劝你写救命可你才弄起别急捐给么多一年都不同年的请来是请来落过去去去没打着起来是要点这些不行我人是不能弄救起来给请来兄弟的米线拿给我一些
0: 他的腔子叫不过把我吓着有点都多迷虚不是到底干的意思不是阿妈我对不起请来跟大爹年年路线你工作引进广大子了出席阿姐俺就拿你最低的车子就叫免疫跑站俺给你多
2: 你身心给给钱买的呗阿家人给辛苦买的你家错过哪个没俺就给不了其他洗衣机老九零给忙的是多可是俺就拿我到时候在天上修了还没说是七个意思同都给不了这么多洗衣机马上阿家人的就要穿在最不合适给不着吧他的错过哪名俺通不到俺有很多洗衣机同都的这钱呢俺也错过哪天看不起吧马在第一给给创作书记呀这三姐
0: 俺就拿给看这些多嘞得了有说看得有是怎么回事让就叫他休息谈到俺们就叫你最低气度没一切停止制度阿姐你给这些的让给年底有个嘛的谈到阿家人晚餐创作连着什么书记还是自己的家吧嘞还来开药嘛的俺做晚餐创作嘞罗马国有事贡献药的书记退给你错过哪了哪个家家的休假请个的长没歇歇的
3: 就叫屯大爹书记赶紧签一个马蹄阿家人给歇歇着不就叫看工资有咋书记呀给这么念不得这写一个的书记俺们这来姐就叫来徐明给的赶紧来签药马蹄看到给不给这点有个的秀玉爸爸的俺们老钱不算咱那最好有三十五年三十七头的一年了老群去是不三不点这大年月是别老会干不到去赶快动点去顶这是年月是别啊
0: 然后就叫起的三木马当前内陆军在忙着歇歇俺随后面的枪不起四个月俺从队内带草楼穷咱你晚餐创作军务员晚餐创作顶这里米仓从外街通里面吧俺就给木头也看着的晚餐创作俺最低有个草也学车的俺就也给穿的三木当过是不马赛总个俺们这就叫了每个钱不破米多你也是你们看些给我们就过的四个多当俺最低气度再去开当嘛的第二书记完了给可是我托了三不起七个的
3: 让给还是面年过去用米多让给你就叫你最低气度工作产品让两个去给你们送个生活的让两个这么些不得看这里你两个月前把可把气的我就拿错了月前是你们现在阿妈给吃的让给些东西可把气偷的是你把我罗列送的放在给起让就叫明年不是让给这些的书记来的经济样式啊 아마 암랑의 진 그대 진 그것이
1: 신부 내 쇼유를 초제면다 아무 심도도도 이내 쇼유를 세바 금제도 승리 잔뜨다 로몽우 디게 나 주소화 두스케로 오즈미두게 미자마 폭도 마티엡시 마시 디 어유 마시네 비게 온유시 그러마 서검천 당신과 是吧? 年新个月，然是个如俺们所在，内陆今朝过月是年日，可以第一没办错，见对月嘛日，俺们让了一米几，一年俺们让门吧，也免呢，进来让个巧不所在，让开的前头呢，然是说他姐。
2: 니도블리라 감사.
4: 아라뇽 소라.
2: 레세.
3: 니도블리라 감사.
4: 감사.
2: 내가 소래. 이제 예배. 니도뉴는 중이시.
4: 감사.
2: 니도뉴.
3: 니도블리라 감사.
4: 잘라뇽아 신배.
2: 할로. 하고.
4: 상가 사간데지 된다데. 니종조 셰비.
2: 하고 야줘. 주린게 나 셰주.
4: 아레랑 셰비 없이. 젠더비야. 제만에 도다 하루에 야오제 셰베모도.
2: 今日去的等于阿妈的，
4: 给谁没说土皮呢？让总干那儿住不到，让总干那儿住皮呢？让俺们跟着经营吧，不跟着经营吧？啊，
2: 有个，我让看你给，
4: 今天送药不是给，我，我给你啊。有，
2: 俺对你一个，你们都年轻的些，有。
4: 老李老爷们，哦，
3: 你到你了。
4: 哦，阿姨，让。
3: 那晚餐重聚请来的那么一，俺幸福死的鱼。
4: 啊嘞，晚上个那么容易不是？年头几多？俺早那从头写用多么凶，俺才接两个月。
3: 两个月？干脆重聚他那几天给他去弄个事业。
4: 啊嘞，用啊！干活的小姐，兄弟俩个写个着。
3: 嗯。
4: 哎，年过对了，年头这边你没得，剩下再也没着生不多啊。
3: 啊。
4: 要求多大？
3: 哎，晓得。我来了，俺做那个请来了书记官那个徐杰，他那年纪来接，马跑不通米多，给他送的，跟着进那个些。
4: 书记官那个东家学校是哎，可把许多。
3: 这边我过去呢，他的金边当通米多，年纪刚来点有的。
4: 嗯，可能有些不是。
3: 首先，俺说这业绩，多年轻人是的。
4: 俺做穷鬼请不跑吧，可是不是天天打打麻将，请那个书记官来参加住的东家许多啊。啊，对。嗯，晚上堂生意大呢，生意不太好，让点些。嗯。生意
3: 你们送姐大概就这些，听他的健康嘛，对啦。嗯，幸福。
4: 晚上堂给没得东家学的没这些，俺来让把老药些，俺那就是用不着，今天给让做广大老酒用对。
3: 给俺给书记完了，俺就进来了，年纪广大是老酒啊，西木多他爸妈当他去行。
4: 同我到，晚上堂了，俺给我药，没多给药嘛些。一年，没事做军大药上，西个人不蹲过些。
3: 给这仓库
4: 写完了，写个人不买不接，军大买不赢了，晚上装作的，地里那些别家当土是别啊，是吗？是。
3: 给他给订这送些药是别，姐姐有那卡的药是，姐姐有那内罗马些不接，没得东家选的这个是别啦。
4: 啊，是嘛是订这送没得？嗯，用啊，当然说买不行没，老对不起，俺那嘴里用药我接，对呢。 让俺那段的大学结束，用对。

0: 你到底了，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三这是的，刘 아고 잡아.
1: 장가 욕 나갈 때도 그래.
0: 대유, 하나 세 번 가이.
1: 계속 걸었다.
0: 아고 보르다.
2: 네 보지 봐.
3: 에. 보겠네 상무 누구야? 저. 네 로사 좀 좋아 용비다.
2: 네.
3: 어 용비.
2: 우리 라디오
3: 하듯이.
0: 버리라.
3: 어 감사. 세비 세비. 마상 그 루세탄 도비. 돈이 십이 돼 좋아.
2: 어. 영아 영아. 전에 계란이 좋아. 우리 비게서 나파서. 자스 보셔.
0: 요, 차가르 바우레.
2: 잡아디 인고 저 요소. 아, 저거. 랑게 루세다 시자. 나니 좀 주셔니. 자셔. 나 존니 제르샤. 나 고존 안 리브다. 로마게 나야. 뭐라 보면디 원상 종조. 나마 조스 두게 되다스기. 루세다도는 이제 물림도 장되다. 나 존니 그리베. 에,
3: 미상마가게 여지. 에. 왜? 젤링이랑 이렇게 영화.
2: 쟤네들 야구 좀. 让给 俺 说了大个用呀，就是。让他的哦，哈，要求要求。着实的。啊。让他的，见大事的。看了都得得这些些。让谢大了。要不应对把罗钱的生不远，一年出不差别钱了，你哪怕是买这些呢，先不落我们多，一年他得退的。小子用钱的个用过。小子没有钱的要不要谁？让了。 등단 매비는 대 용안용 쉬었다
3: 아이 기란주 종주인하라 규진 훌레마 중아
2: 제장씨 랑르 국어 뭐 중부지 니엔 아스네 양 주총미 원상 종주 등다디 랑주 수수 다 지에니 지조다 시슌라 뇨주 수미에 시에비 쟤는 랑용 야 다리이나 아
3: 겐주 종주 왕씨라가튼다디
2: 권주랑 제가 리슈
3: 아 권주나가 나면 아 제가 리슈 산타 니랑 슈슈입니다 산탄다 리집 인백하라 쪽부침부터 제지 우지지 종미지를 딘제 지지 열배 아 튼다 가르유 내신 다마즈베 밀동야 슈제가 수고시
2: 내 지금 뭐 가르인 뭐 란총대 견고게 동야 슈미미베 아
3: 동계 슈뉴도 유
2: 제장
3: 이네데 첩지류 열다 니랑시오 마단데 비네 윤두 조맹갈 기지지가 진비인 상게 운의 동계 약세 슈도와 상은 가르치 워시 계시 미즈 운의 레라와 마샤비나 상안즈 마동안을 용과 계용
2: 나시 나구이비 용아 용아 제장게 단다라 맞습니다
3: 아직 가르치 워시 가르치심다 워시 Nye rang le xeo, rang hong zhe dang yun yin bie ma zhe, le jie bur da, di zhe wu ne.
2: Nga dung do kuyo ogur da. Nga yin rab chige sun rujie lop su ge win, karche do. Karche nye ba.
3: Karche karche nye ba se. Mi zui na nga me, nga tse ga le chu. Rang ge nilu yum zhe xeo hi rwa. Da shue da, ge zhe zhe nye ba a.
2: Ngo ne rwe, sab ju bitin zhe duwe.
3: Sha yi na, lo di ke zi le ne. 던도밀 동자 숙지부터 제슈지
2: 아 장계식 맛이 네 장아 오늘 뭐 집시라도 사자도 링기 무빈야야 된다디 견제 망고 샤오 유자 내게 저와게 고별제 대유 딱다디 뒤라 사자도 링기 된다디 제도 중미 같이 지게 딱다 승랑가 리슈 디니 무디 니엘도 아 관자요 디제데 칭라 리슈 칭라니 보고 라무 군조시리 도도님도 승랑기 무디 개마고 마샤 이내 알룽나츠
3: 你等这些水些的嘞，万丈种族的偏见要求能上去。万丈种族要求米呢，长满几边要些。你等这些的，全都走些都猛些顶个月，过多米也等这肯这一点。看大个些那么些呢，让个东家学的么这些。光做那个那么，你也不给你学这个那种啊。第点这个那顿下不得，晚上他让这边呢，让个黄大那个稀着。
2: 哼，让你王昌去，等那王昌了用去。 藏了地辛苦辛苦。
3: 还是地辛苦辛苦不是热，你忙做干的这些，制作些的中国药。
2: 用啊用啊，让给还是这边的，你年轻用得着。
3: 前头等到定些些把这个吧，
2: 让给些把这些。
3: 电厂的几位领导，我们接通到，明天咱们再接不啦。
2: 用啊。

0: 다 영민배 쉬어다 된다디 영유근 저승인 봐 기라니 영민배 재능의 세방 영유르다 내 기라니를 쉬어서 된고 로고 니에게 무지거든 무고 옌 로고야 요마시 딱바사인다
1: 가린 있어 그래
0: 아직 마대다 마대다 로직 제도 로마 정부 김지 제부디 자상대도 왜 아 그시디 시루물이라시 이나 아 딘제 지리 요시 이네 무도디 제도 딘제 제비 이나 제마 동디 니멘베 아 정부 김지 제야디 가족 구도 급러 偏头的，大吉祥，都先写明。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브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Cheers. 다시네서. 파진지. 단도 우지 주송비 감미디게 리치치치. 되네 이제 주사서나. 섬갈 제로치.
1: Less.
0: 그랑스디 나로제 클라스 아마리.
2: 아, less.
0: 소바센.
3: Less.
2: Less.
4: Less.
1: Less.
0: 와야. 다진지가.
1: 나와.
0: 어제 주고. 란영제 같이가. 전다진 김에와. 로총등 중간단 다게 주고지.
1: 아, 쟁아든 다디제도 요매. 라래가 사송에 우지 계사베.
0: 계사. 수제 중도 능민도 니코나조 사다니 군에 제고 피해버고 제라 수제 대수니 매 저장 지원 숨기
1: 디지 저장도 좀 그 배뉴르다
0: 지 다지 니고 좀 사샤 란력이 아유 니비게 대가조 란된 지 수모토 와유
1: 지도자 레메나 나라니 진주미르 시아
0: 제나데 야오초 니라 차야 50만
1: 야조 니모르데 제도
0: 나라 아무 라디 미

0: 야, 쇼다.
1: 어제 문에 지고 들어와.
0: 보란 쇼다. 유를 우질리에 와마다. 흘러져야 돼요.
1: 제보, 제보라는 문에 균도 시우지친 도와.
0: 네, 가봐줄게.
1: 오, 찔라.
0: 부장리라. 지뢰 경황다. 냠내 로바 셀라 당야 된조. 림조 당장 타게 지바. 돈도 전자게 냠내 로바 전달 클라스가 치스. 야 정마지. 닌고 심스나 데클라니 게로치. 중도가 나인다. 뭐야? 당이. 저거 근저도.
1: 오. 자마이비. 자마.
0: 로주장 전에 공치 다가도 와. 라냐 대비. 저거 나 제시. 저저샤.
1: 让这些鱼罗列咱别的吉祥。我那眼睛不一律着下。喂，给这个住落了，多接触这泥多地的，地铁边的都要我们多啊。别介当下去都麻烦，起来是给些钱子，等到工作有年忙过大，娘们也是年忙亲下，接咱这吃过的少麻烦。托俺给对，你提从军人过去边，阿江家，唐古的别介当下去对，你不的，总多损失上不下去。
0: 이런 랑로 대비지 도간디 토부카 쪽 개비니 조그랑 주정아 윤도 현 중마다 시마 동아라니 귤을 묻은지 귤 아용 좋아
1: 어제 이 인고쇼 랑 귤비는 화용 곳이 이내 랑그 인지다 왕치 대문이다 정말다 미 랑다 당 좋아 친 요시
0: 전종아 주도 정로미 나는 인다 배들 얘기 좋아자 군주 가르치는 시업지 내 고스 좀 매증매라 공의 대회 링미 내 수 대탁 주임
2: 让个的那王仓中做代笔呢，我那穷些多啊。让个什么过节，日本人吃不消鱼啊。让老对不起，你让这都三不当差，让演员徐叔呢，你得说，你说这边眼睛着的，你让个兄弟看，俺这吃的个不值些少。等这小人啊，让你到土下要的啦，云州来可对咱咋着？等这小人可这多啊。
1: 下落去。
0: 哎，眼睛这儿闹腾个嘛是？上腰些女啊，眼睛这儿闹啊当些，和那婆子接比呢。现在的看是，俺他的马上来，总记得就去长沙一个了，是吧？弟弟应过去，你让军民也不辞一别。高位退出，坐归上挨多，等着拿了，打表示休闲些。让说的，俺让你，谈都不多，坐不起这点子，他们几不理，再有的。
1: 就叫你让滚去了，伊拉是啥几个月？上个月我把这个月呢，俺给这个都写应的。
3: 是的。
1: 哎，没些提人，上个早班这些月你没事，俺让没给送对面的，一两个天给，有的混嘴拿了，进来大家心不硬。
3: 哟，喂。 마시, 계속 제사하면서 양초로야 그렇게 하지 않아?
0: 랑경아 집이나 네 화신지. 당도 가서 진라면 갈 때도 랑경아 셰주, 그봐 네 캐리비 무엇이 지시해? 이내 행복에 무엇이 뒷모랑 통달? 양 무엇이야 그지 아? 랑경 인증 안락 자 집제 치는 모랑 루이 쓰면 용해.
1: 아, 진짜 내 계속 하시오 워시. 나도 인도배 미치 주저든 저 열배 아.
0: 进了，他的南大名都查下。钱他给足够了吧？
1: 一年民族团大堂就钱民多啊，等到可是我们过去这一个人下。
0: 滚出去！老李，让我那准备了。马姐，让个有人俺顶住些呀，两个民族呀。俺昨天定价要个月账，让两个民族去编桌子用的，提出几个月啊？让婚礼托不起几个月啊？
1: 对的。
0: 老王让我呢，我做差不多，当然得下。所以说，老大没对不大个，那么啥没得家里给不起。俺听着几个月的没吧？啊，进来工作，俺没几年三三定定心给，让哪看下去我是？爷爷呀，喂，老李，让个的，对面鸟只在呢，咋对面不是？
3: 不在，俺咋对面都是？
0: 那就是，没让给，没子的，跟着去学的，可热死呢，场面老大团结，你让哪看下去给谁呀？ 可热死呢！俺军在有啥用？你军在没吧？让俺看下去，没有王玉坤先有面，俺一年他当然得这钱嘛的。因为呢。 你民族长日了多少个车间，出轨了没这个事情，各地有熟悉民族信仰么的，他们的水仙最多。这里年忙年起来，你俩的军军姐姐，这是兄弟，多加两年所出去作弊。昨年一年卫兵接头我的三姐，民族信仰么中，他们的水质有的，直说啊。你王朝中昨年车间，看见买不起呢，谈点脾气顶着穷不离。你跟着姐姐穷不离，你哪里咋丢了心机？光是光挨骂了那么大，不论你要追到伯母真心心里面，喊得不多，真别那么亲密。其实让能些姐姐，你多么大个年纪去，羊皮个多么大年纪去，是吧？虽然咱要呢，我不想多是给不得个，先把这不姐姐，少来年纪去我穷呢，说说我过年我有丢呢，明年我有这我穷呢，你错不定这钱，多当吃都活不呀？让咱们是懂的，让面试的也见嘛，主要合适啊。让能些听着了，估计岁跟着几步摘了水果的呗。这些让哪个那王就穷逼呢？咋对那么走起？这么值钱又省不起。我让你打到尽量工作难过的些头。这些让伊呢，吃出下去，吃出注意的职业是吧？让个爹呢，进来凝结过也学习。你看做凝结的姐，俺们在这边给了凝结点的药用。这些你咋对这个面皮呢？晚餐桌子，头上接到垃圾，明暗都掩面了。提零皮鞋的这用过了不呀？之前那桌子的阿是呢，我有脚卡底了，脚里有出是吧？等到早上打，窗前人边，查检起来脚丫的这，你们你能不？
1: 上个鞋不踏实，阿上能些穿他没？车上也是给钱要嘛是。听我一个人做多少个猪头，地狱了啷个也是要嘛是。地头也把瓜瓜都得选些，两个是买的帮助做工些，两个月是给自个用的。我那些呢？从大地挨许多奇怪妖马戏，既然出来你说出去不对，我没马当仗，眼中也拿了几斤，总拿了几斤，让这些挨得不着在你，卡斯卡了小天界，那段他睡起了几个月，从大地我打着我还说是，啊。我来咋对门的话，进来工作，装作那混所不接压的。你许多些钱还剩不是？啊，你许多钱我还要着呗，我看你也收拾。你听这许多些钱，我人都给不起个，让京东几个蹲到了，许多些钱还剩不是啊？我这水买不到，咋对买不上这些？到这一所，马主任。
0: 爷，阿列古大，阿列古大，啊，是出国，出国去，马姐，马姐，听见马是的。怎么啥？你让我唱过戏哦？你讲啊，没见面你最多钱，是不是领过利息啊？没几年，我让你给这个孩子写个月呢，是不是吃过多的？你让给这个孩子写月呢，什么嘛写着？我让你评着了，你所弄的呢？让了弄点什么的？你开领着。让给屯大爹，俺上面也好些单处的，用得。克拉斯也觉得。